0: 早晨八点半，为了年少吃过的牛皮，撒撒欢庆。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0: 易。
1: 来自于高五人的一首歌，好不容易分享给各位。来吧，接下来时间安排一首歌
2: 来展示吧。
1: 郑中基的
2: 答应不爱你。

幸福是自由，谁没个着急的时候，对吧？成家了，幸福是理解万岁，请不用就到了，干嘛让出好几百米？

所以我对我自己的评价就是狗肚子装不了二两香油。包面肚子吃不管好东西啊。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우년 4월 14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부가 시 종이병원을 방문해 장춘 종이약대학 부속 연변병원 건설 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청년 연결 건설사업 추진회를 소집했습니다. 사협초 자원봉사협회 단지구에서 상시화 자원봉사로 청춘의 역할을 실천하고 도시의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5월 27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가 시 종이병원을 방문하여 장춘 종이대학 부속연변병원의 건설 및 운영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위생건강사업에 관한 습근평 청석의 종교 론수를 깊이 관철하고 항상 인민건강을 중심으로 하며 장춘 종이약대학과의 협력 및 공동건설을 심화하고 전문 인재대우를 구축하여 군중들이 집 근처에서 우수하고 효율적인 의료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길보는 심장내과, 간담 비위장내과 진료실을 방문하여 파견 전문가와 대면하여 교류하고 일일 진료량 환자의 진료 감소, 인재대우 양성 등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여러 전문가들이 전문적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선진적인 진료 기술, 풍부한 림상 경험 및 과학적인 관리 리념을 적극적으로 전수하여 우수한 의료 자원이 진정으로 기층에 뿌리 내리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좌담회에서 왕길보는 장춘 종이약대학 부속연변병원의 전문 진료과 공동 건설, 교육 및 연구 인재 양성 등 방면의 진행 상황을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의료위생사업은 수많은 가정의 행복과 건강에 직결됩니다. 인민대중이 날로 증가하는 건강수요에 집중하고 학교와 지방 간 협력의 기회를 확고히 파악하며 병원의 중점 전문 진료과 건설을 강화하고 의료, 교육, 연구의 협력 발전을 통합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의료교류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선진적인 의료기술과 관리 리념을 흡수 및 참고하고 각 분야의 자금 정책을 잘 활용하여 길림성 동부지역의 중리학 특화 중점병원을 구축해야 합니다. 의료인재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과 청년 인재 양성을 증대하며 전문적이고 계층화된 의료인재대우를 구축하여 의료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체계 기재 개혁을 추진하고 기존의 구조를 타파하며 분배 및 경려 인재 사업 지도 소조 판공실 회의 및 청년 연결 건설 사업 추진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청년 연결 건설 사업에 관한 성당위, 주당위, 시당위 지도율군의 지시 정신을 전달했습니다. 2026년 청년 연결 건설 중점 사업 과제 목록을 설명하고 향후 인재 사업과 청년 연결 건설에 대한 배치와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시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시 인력 자원 및 사회 보장국, 북산 가두에서 각각 청년 연결 건설 사업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각 단위에서 정치적 입장을 한층 더 높이고 청년을 잡는 것이 미래를 잡는 것이며 인재를 잡는 것이 발전을 잡는 것이라는 핵심 요지를 깊이 리해하며 전반적인 안목, 전략적 사고, 실질적 조치로 청년 연길 건설 재반 사업을 깊이 있게 세밀하게 참답게 추진하여 힘들게 얻은 발전 성과를 지키고 청년 연길 건설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힘차게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청년 유치, 청년 양성, 청년 성취, 청년 정착 전 과정을 중심으로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여 돌파구를 찾아 청년 인재의 밀집으로 전시 경제사회계 고품질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각 성원 단위는 청년 연길 건설을 중요한 위치에 두고 청년 유치, 청년 초청, 청년 밀집, 청년 안정의 원칙에 따라 업무 책임과 결합하여 혁신적인 업무 수다를 마련하고 중점 업무 과제 목록에 따라 과제를 하나씩 인수하고 조치를 하나씩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또한 주요 책임자와 분관 책임자는 업무 책임을 강화하여 청년 연길 건설을 위한 강력한 협력 역량을 결집하고 전력을 다해 청년 연길 건설의 기준, 속도, 질을 다시 한번 높여 전시 경제 사회계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젊음의 활력과 인재 동력을 주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일전 주과학기술협회와 성과학기술협회 학회 봉사중심, 길림성 반사귀협회에서 공동주최하고 시당위 정법위원회, 시과학기술협회, 북산가두에서 주관한 2026년 전국과학기술자의 날 과학건강생활 선도기를 과학보급선전활동이 북산가두 단홍사회구역에서 열렸습니다. 활동에서는 원주당위 당학교 교육장이며 교수인 서군 등을 초청해 과학건강생활 선도를 주제로 전문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사례를 분석하며 군중이 일상사업, 생활 속에서 스스로 과학적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단홍사회구역 과학보급기지를 참관했습니다. 시과학기술협회 판공실 주임 류관영은 이번 활동은 권위 있고 전문적인 과학보급 설명을 통해 기층 간부, 반사교 3열군, 광대한 주민들이 사교의 반과학, 반인류, 반사회적 본질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교를 식별하는 기본 방법을 파악하며 자발적으로 사교의 침식을 저지하는 매력력을 강화해 과학을 숭상하고 사교를 반대하며 평안을 함께 구축하는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취지를 뒀다고 했습니다.
0: 우리 시에는 기층에 뿌리박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며 문화관광 지원, 편민봉사, 기층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대오가 있습니다. 그들은 상시화 자원봉사로 청춘의 역할을 실천하고 도시의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연길시 사엽초 자원봉사협회 단지부입니다. 연길시 사엽초 자원봉사협회는 2012년에 설립됐으며 소속 단지부는 2014년 4월에 성립됐습니다. 지부는 전담 인력 6명, 비전담 인력 16명이 일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60여 명의 공청단 역량을 결집하여 민생봉사, 기층관리, 문화계승 등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시 발전에 청춘의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길시 사엽초 자원봉사협회 부회장 손대탁은 협회 단지부는 사상 지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매주 수요일을 단원학습일로 정하여 홍색교육, 사상정치음악수업, 우수자원봉사자 좌담회 등의 형식을 통해 단원들이 애국심을 키우고 봉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년간 단지부는 조직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붉은 넥타이 자원봉사 등 10여 개의 봉사팀을 조직했습니다. 오렌지색 관심, 이동식 사진관 등 10여 개의 공익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했으며 누적 4천 회 이상의 활동을 전개하여 3만여 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는 공공봉사의 부족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이웃 간의 교류와 상호 돌봄이라는 새로운 사회 풍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단지부는 민생 수요에 집중하여 상시화로 따뜻한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기간 청년 자원봉사자들은 수험생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험생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관광객들에게 상담, 안내, 여행 지원 등 봉사를 제공하여 연길 문화 관광의 문명 이미지를 빛냈습니다. 단지부는 또 애심 기업과 연계하여 애심 리발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관할 구역 주민들에게 무료 리발 봉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단지부는 주급, 성급, 5사 붉은기 단지부로 잇따라 선정되었으며 전국 4개 배 최우수 자원봉사 조직, 전국 우수 자원봉사 조직 사례 1등상, 중국 청년 자원봉사 대회 동상, 길림성 우수 자원봉사 조직 등 여러 국가 성 주급 영예를 수상했습니다. 연길시 사엽초 자원봉사협회 부회장 손려탁은 많은 청년 자원봉사자들을 결집해 기층에 뿌리 내리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인도하며 자원봉사 활동의 힘을 기층 사회관리, 노인과 아동 돌봄에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실제 행동

0: 중심으로 새 시대 청년의 책임과 역할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1: 일전 시지각 고급 중학교에서는 교정 개방일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주에서 온 6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정을 방문해 몰입형 체험과 대면 상담을 통해 현대 직업 교육의 특색, 활력 및 발전 전망을 직접 느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전문 기술 시연과 상호작용 체험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조리 전공 학생들은 음식과 음료를 직접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미용 및 미용예술, 헤어 및 이미지 디자인 전공 학생들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을 선보였습니다. 애니메이션 또한 학교는 기업과의 쌍방향 교원 협력 수업을 시행해 학생들이 재학 중에도 기업 문화를 깊이 접하고 직무 요구 사항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 졸업생들이 신속하게 취업 현장에 적응하고 교정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효과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시직업고급중학교 부교장 담총장은 시직업고급학교에는 현재 15개의 전공이 있는데 학교에서 기업과 협력해 주문식 인력 양성을 진행하고 있어 입학 즉시 취업, 졸업 즉시 현장 투입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출임이었습니다.
2: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상하 작사, 리상하 리룡길 작곡의 내 고향의 봄이 오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네, 내 고향에 불어오네. 진달래꽃 붉게 피어 종달새도 노래하네. 아, 아름다운 내 고향에 봄이 오네. 내 고향의 산과들에, 내 고향의 산과들에 봄빛이 넘쳐나네. 황영애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여름철 더운 날씨에는 땀을 더 많이 흘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조금 흘리고 어떤 사람은 비 오듯 흘리기도 합니다. 네, 이 네 부위에 땀이 많이 난다면 몸이 보내는 질병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손바닥,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 음허화왕입니다. 음허화왕인 사람은 음액이 부족하고 허화가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주로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고 입안이 마르며 갈증을 느끼고 불면증과 꿈을 많이 꾸는 증상이 있고 짜증과 분노, 야간 발한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손을 내밀었을 때 땀이 물방울처럼 뚝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양음 청열, 자음 강화가 필요합니다. 다음, 허벅지 안쪽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 간경

악보 아래로부터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사랑아리랑 아리아리랑 행복아리랑 사랑아리랑의 아리랑과 행복아리랑의 아리랑 보겠습니다. 음이 다릅니다. 같은 음이 아닙니다. 구별해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2절 따라 부르겠습니다.

네,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1번, 79141번입니다.

0: 네, 노래 한마당 오늘 의리군 필 작사 최훈 작곡 한초로 조미란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1번, 79141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닫혀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얻은 것들, 말라리아, 매독,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0: 위안소 창턱에 앉았던 고양이가 재빨리 꼬리를 사리고 어디론가 몸을 감춰버렸다. 덤덕스런 그 몸뚱이와 옆댕기를 허옇게 치올려 깎은 머리통과 등등한 군복 차림의 그게 위압적인 모습에 처녀들은 또 한 번 오소소 온몸에 소름이 오름을 금할 수 없었다. 그 얼굴이 전보다 더 험상해 보여 어떤 벼락이 떨어질지 처녀들은 맹금의 불이 앞에 놓여진 병아리처럼 그저 떨고만 있을 뿐이었다.
1: 새벽에 우리는 다치하려는 자 둘을 잡았다.
0: 시오노가 곁에서 통역해 주었다.
1: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헤이시가 아니라 너희들 중에 두 사람이었다.
0: 순간 춘자는 가슴이 옥죄어듦을 느꼈다. 모여선 처녀들 중에 광호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비릅게 들었다. 허둥대는 눈길로 광호기를 찾는데 노부유키의 사금팔이 긋는 악청이 다시 울렸다.
2: 대일본제국의 승전을 위해 목숨마저 달가히 바치는 우리 에이시들을 위로해주는 일은 신성한 일이다. 그럼에도 다치를 시도한 그들 중 우리는 하나는 잡았고 기어이 도망가려는 하나는 샤샤찌에 버렸다.
0: 그 마지막 한마디의 병경은 순간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경직되어 버렸다. 병사들이 두 사람을 질질 끌고 와 모두들의 앞에 팽개쳤다. 한 병은 얼굴을 바닥에 쳐박고 엎어진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고 한 병은 피 흐르는 다리를 부려잡고 뒹굴고 있었다. 검은 치마 아래 드러난 종아리는 분명 제파디에 물린 듯 살점이 뭉청 떨어져 있었고 아직도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뒹구는 자리에 삽시에 검은 피가 동그랗게 고였다. 다리를 붙들고 신음하고 있는 그녀는 광옥이었다.
1: 광호가!
0: 춘자가 비명을 질렀다. 그런 춘자를 향해 세파드가 몸을 솟구며 쿵 하고 사납게 짖었다. 붉은 잇몸과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으르릉댔다. 춘자는 어쩔 바를 모르며 그 자리에 엉거주춤 서버렸다. 노부유키가 엎어진 여자의 몸을 발로 거둬 뒤집으며 내까렸다.
2: 다시 다치를 시도했다간 이 모양 이 꼴이 될 것이다.
0: 순간 춘자는 흙 한숨을 들이켰다. 핏못에 쓰러진 이는 국자가에서 온 키 큰 여자 순아였다. 처녀들 속에서 새된 비명이 새겨올랐고 왁자한 아우성 속에 누군가 공포에 지릅든 눈으로 연신 뒷걸음치다가 돌아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문 쪽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갔다. 영신이었다. 발군의 아름다움으로 바라보게도 눈부셨던 그녀는 이미 원색을 잃은 꽃이었다. 폭우에 우박에 찢겨진 꽃잎 같은 모습이었다. 봉두란 말이 없고 조고리에 고름이 찢겨나가 동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이로 하얀 속살이 언뜻언뜻 애처롭게 드러나 보였다. 어찌하여 그녀마저 이 지옥의 나락의 곤두박질에 들었는지 춘자는 알 수가 없었다.
2: 나호!
0: 노부유키가 칼고함을 질렀고 병사들이 우르르 그녀를 향해 덮쳐갔다. 툭상스러운 소리를 내며 병력의 대문이 철컥 닫혔고 초병이 앞을 가로막았었다. 영신은 악악 새된 소리를 지르며 병영 안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러더니 곧수 병영 구석 쪽으로 달아갔다. 그쪽에 우물이 하나 있었다. 춘잔의 마을들에서 흔히 보는 룡들에 들여얹힌 아담한 우물이 아닌 아구리가 무지스럽게 큰 우물이었다. 물이 가버린 폐정이었다. 며칠 전에는 그 우물에 고양이가 빠졌는데 너무 깊어 건져올리지조차 못했다. 고양이가 밤낮으로 우러대자 시끄럽다고 노비우키가 뭐라고 씨벌렸다. 그러자 병사 하나가 달려가더니 우물에 수류탄을 던져넣었다. 쾅 하는 굉급이 병력을 흔들었고 그 꺼리낌 없이 자행되는 찰악상에 처녀들은 몸을 떨었었다. 영신이가 우물가에서 잠깐 멈춰서 하늘을 우르렀다. 쑥새 군복의 병사들이 푸드둥 달에 편 맹금처럼 두 손 벌리며 그네를 잡으려 했다. 영신은 추락하는 꽃잎처럼 가차없이 우물에 몸을

0: 일본 목태가 번져져 있다. 시오노의 목태이다. 전선에서는 황군 승전의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고 결전을 치른 병사들이 밀물듯이 위안소를 향해 몰려들었다. 그리하여 처녀들의 관리인 격이었던 시오노도 어느 때부터인가 그녀들과 똑같이 병사들을 받아야 했다. 그러던 그녀가 드디어 몸져 알아놓은 것이다. 12번 목패는 내리워졌다. 바로 회령계 오기의 목패였다. 번져진 것이 아니라 내리워졌다. 어느 밤 수십 명의 병사들을 상대한 어린 오기는 두 눈을 까집으며 의식을 잃었다. 하체로 출혈이 심했고 급기야 의무실로 들려갔다. 숨 모자란 물짐승처럼 작은 입술을 벙긋거리며 그녀가 애원했다.
1: 내 족순가, 언니들, 날 살려주셔. 제발 날 살려주셔.
0: 그날 밤 짧은 유언도 남기지 않고 결국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몇 달 전 함께 올 때는 화로같이 푸르싱싱하던 어린 몸이 불과 몇 달 안 되어 때까지처럼 말랐다. 유약했던 어린 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무서웠던 난도질 같은 놀이를 못 이겨 드디어 가녀린 손 끝에 칭칭 감고 몸부림하던 생계줄을 놓아버린 것이다. 시체는 병경 구석 쪽 마른 눈물에 고양이와 영신의 사체와 함께 버려졌다. 죽은 자를 위한 허곡성조차 없었다. 감히 울지조차 못했다. 그리고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위안소의 장터에 앉아있던 고양이만이 미약한 울음소리라도 내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했다. 영신의 목패도 언영 내리워졌다. 죽으리들은 불길하다고 목패를 던지고 새로운 번호를 발급한다. 우물 벽체의 머리를 짓조며 바닥에 떨어져 내린 그녀들을 끌어올리려다 시끄러운 나머지 포기한 병사들은 우물 속에 그녀를 향해 총대를 빼들어 가차없이 발포했다. 그렇듯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몸짓, 아름다운 소리로 성가를 뽑아 부르던 영신은 그렇듯 처참하게 군함 아래 쓰러졌다. 이 모든 것을 지금쯤 경성에 가 있을 그 사람은 알고 났을까? 도망치다 세파드의 다리를 물린 광무기도 겨우 며칠을 치료받고는 상처 입은 몸으로 병사들을 받아야 했다. 그러던 중 그들의 우두머리로 군림했던 시오노마저 쓰러지고 만 것이다. 하루에 수십 명씩 상대했으며 돌격 1번을 착용하라 군인들과 실랑이를 했던 그녀도 어쩔 수 없이 성병에 걸린 것이다. 병사들에게 성행위 시에는 돌격 1번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이를 위반하여 성병에 걸리면 추궁을 받고 치말서를 써야 했다. 그런데도 기어이 쓰지 않으려는 병사들이 있었고 하룻밤에 수십 명씩 접대하면서 지쳐서 그게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틈사리를 병마가 파고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군의관들이 성병 검사를 했다. 성병이 걸린 것으로 추정되면 606호라는 주사를 놓았다. 그러고도 안 되면 독한 기체를 하체에 쐬게 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것은 수운이라고 했다. 시오노는 606호를 맞았고 수운도 쐬였지만 끝내 쓰러지고 말았다. 시오노에 대한 간호 임무가 춘자에게 맡겨졌다. 자신들과 야박하게 굴던 시오노의 얼굴조차 보기도 싫었지만 그네를 간병하는 동안 병사들을 받지 않게 되어 춘자는 잠시 악마의 굴레에서 벗어난 기분이었다. 훈을 쐬고 시오노는 벌거벗은 몸위에 군용 담요 한 장 걸치고 누워 있었다. 담요 밖으로 드러난 시오노의 몸은 잘게 쪼갠 장작깨비처럼 말라 있었다. 성벽이 육신을 파고들어 온몸 군데군데가 종기 자국이었고 입술도 풀즙이 패인 듯 파랗게 질려 있었다. 시오노가 가느다란 식지를 들어 춘자들어 구석 쪽에 놓인 보따리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 보따리에서 무명에 감싼 길쭉한 것을 끄집어냈다. 무명을 해치자 피리 같아 보이는 것이 드러났다. 온 몸뚱이에 가맣게 옷을 올리고 구멍으로 들여다보이는 속은 또 선연한 주홍색을 올린 악기였다.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선아 배역 김혜연 리림경 최림 제작의 최림 3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평소 여러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솜씨가 뛰어나고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주제가 화제로 오르든 막힘없이 다양한 이야기를 펼치고 주변 사람들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도 망설임 없이 주워 섬기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제 곁에도 그런 분이 계신데 바로 작은 이모부십니다. 이모부는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말재주가 뛰어나서 마을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까지 누구에게 질문을 받아도 척척 주워 섬기셨습니다. 특히 호기심 가득한 어린 조카들의 기상천외하고 엉뚱한 질문이 쏟아져 나와도 전혀 난감해하거나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고 웃음을 섞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에 늘 탄복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주워 섬기다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 일상에서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끊기지 않고 계속하여 말을 잇대다는 의미로 누군가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거나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묘사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주어 섬기다에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체계 없이 이것저것 말하다는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대화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고 싶을 때 생각나는 대로 여러 소식이나 잡다한 이야기를 펼치거나 정해진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합니다. 특히 낯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어색한 기류가 감도는 자리일수록 이런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친구 모임, 가족 모임, 동료 모임 등 어색한 분위기가 감도는 자리에서 누군가 적절하게 이야기를 주워 섬기며 대화를 이어가면 금방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분보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분이 모임의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잡담을 지나치게 길게 늘어놓고 무작정 주워 섬기기만 하면 듣는 사람이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되므로 상대방의 표정과 반응을 살피며 적절한 분량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좋은 대화의 비결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한 뒤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주워 섬기며 소통하는 것이 가장 리상적인 대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매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 지들이 전통산업의 전환 성격을 전면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의 토대를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0: 공무원 리강 총리가 절강성 주산과 뇽파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가자스탄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0: 중앙군사위원회가 군 고위 간부 교육관리 감독을 강화하려고 한 몇 가지 조치를 인쇄 발부했습니다.
1: 뉴스의 시세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실물 경제는 한나라 경제의 근본입니다. 습금평 총석이는 실물 경제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면서 실물 경제 속에 전통 산업을 빠뜨리지 말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전환 성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에 각 지들은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의 역사기회를 틀어주고 경제 발전의 창조점을 실물 경제에 두며 전통산업의 첨단화, 진흥화, 친환경화 전환 승격을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의 토대를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올 3월 말 우리나라의 첫 7톤급 대형 수송 무인기 장흥 8이 하람에서 첫 비행에 성공함으로써 전 세계 첫 비행을 진행한 가장 큰 수송 무인기로 됐습니다. 첫 비행에서 라양 베어링 그룹 주식위안회사가 연구개발한 베어링이 무인기의 안정적인 비행에 굳건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공업의 관절이라 불리우는 베어링은 기계 설비의 핵심 기초 부품입니다. 2025년 5월 습금평 총서기는 라양 베어링 그룹 주식위안회사를 시찰할 때 현대 제조업은 과학기술의 에너지 부여를 떠날 수 없고 기술 공략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자주 혁신의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는 제조업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 기술도 스스로 장악해야 한다며 당신들에게 희망을 기탁한다고 표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기업은 지속적으로 공예 생산 절차를 최적화하고 알고리즘 모델을 갱신하여 생산 효율을 대폭적으로 제고시켰습니다. 기업의 풍력발전 기어박스 베어링 진흥공장 공종사인 양보구는 핵심 과업은 진흥 생산 라인을 진정으로 활성화시키고 진흥 생산 라인의 가공 효율을 한층 더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과거 8시간에 완성하던 제품 모델 교체는 현재 한두 시간 만에 정밀하게 완성할 수 있어 주문 반응 속도가 20% 제고됐습니다. 전통 산업의 개조 성격도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습금평 총서기는 전국과학기술대회, 국가과학기술장조대회,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대회에서 발표한 종이한 연설에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융합을 실촉있게 추진하여 신품질 생산력 발전에 일조해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새 기술을 적극 활용해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제고시켜 산업의 첨단화, 진흥화, 친환경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첨단을 인솔로, 진흥을 엔진으로, 친환경을 바탕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전통산업은 당면 새 우세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7일 중심, 11박 12일을 거쳐 두 번째 국산 대형 크루즈선 애달 화성호가 149가지 시험 운항 프로젝트 검증을 완성하고 부두로 복귀했습니다. 이는 애달 화성호가 최종 교부를 통해 굳건한 한 걸음을 내딛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박그룹 애고교 조선소 부총경대며 국산 대형 크루즈선 프로젝트 총제조사인 진고민은 두 척의 크루즈선 제조를 통해 회사는 진흥조선 클라우드 플랫폼을 세웠고 디지털화 설계, 공급망 협동 플랫폼을 포함한 전 체계의 디지털화 전략 포트를 구축했으며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경영 결책으로 고품질 발전을 지탱했다고 비했습니다. 료뇽 안강 강철 로프 위안회사의 작업장에서 진흥 생산 라인이 전속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자주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생산한 특종 구동 와이어 로프는 중국 천안 등 중대 공종에 성공적으로 응용되었습니다. 료뇽성 공업정보하청 정남부총장은 15차 5기는 전망 계획 시기 우리는 공업지기가 비교적 완비한 우세를 잘 발휘시키고 자동차, 석유화학공업, 철강, 야금 등 전통 우세 산업의 진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친환경 효율 증대를 전력으로 추진시켜 전통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전면 제고시켜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 강철 산업은 디지털 기술을 광범위하게 응용함으로써 많은 진흥 공장들이 용소 숨겨나왔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신에너지 자동차의 일조에 도약식 발전을 실현하고 수출량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직업과 인공지능이 서로 결부되어 몇 초 만에 수만 가지 문양과 모양새를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당면 전통산업은 과학기술 혁신을 지탱으로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은 전통산업 최적화 제고에 대한 전문 포치를 했습니다. 올해 광업, 선박 등 산업이 세계급 선진 제조업 집군을 육성하고 건설하며 기초재료, 공업 모션 등 종점 분야에서 관근 핵심 기술 공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전통산업들이 다그쳐 보내두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발전사 부구령 사장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기 우리는 전통산업의 최적화 승격, 새 원동력 육성 면에서 업무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디지털 지능기술 활용과 친환경 기술 개조 승격을 지지하고 종점 업계에서 질적 향상과 원가 절감, 탄소 배출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전통산업의 발전 품질, 발전 구도, 발전 모습의 지속적인 최적화와 참신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강이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절강산 수산시와 영파시설 시찰을 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대국 비축체계 구축에 관련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과 지시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정부 주도, 사회 공동 건설, 다원적 상호 보완을 견지하며 대종상품과 중요 물자의 비축 조정을 잘 수행하고 전략적 보장, 거시적 조정 및 긴급 대응 기능을 강화하며 산업 및 공급망의 회복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대종상품 자원 배치 종투 건설을 가속함으로써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는 데 믿음직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주산시는 국가 석유 비축기지, 대량 농산물 저장 및 운송기지, 그리고 영파시는 대사상업 석유 비축 프로젝트를 방문해 석유, 식량 등 비축 업무 보고를 듣고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 상황을 요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한 도전에 직면하여 손에 식량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종상품과 중요한 물자를 잘 비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배치하며 다양한 주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다양한 유형의 비축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비축 용량을 더욱 확대합니다. 과학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비축 및 관리기술의 혁신을 추진하며 정보화와 지능화 수준을 높이합니다. 체제와 기재 계약을 심하고 전략비축과 상업비축 등의 협력 운영을 촉진하며 순환사용과 시장조절기재를 완비화합니다. 절강국제대종상품거래센터에서 리강 총리는 대종상품 자원 배치 중추 건설 진행 상황을 요약하고 거래 상황을 세심하게 물었습니다. 리강 총리는 대종상품 통합봉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품목과 전과정 거래 봉사 체계를 완비화하며 선물과 현물의 변동 운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대종상품 가격 형성 기제에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 총리는 용주 철도 금탕 해저터널 영파 구간과 영파 주산항 매산 항구를 찾아 절강성의 교통 물류 체계 건설 계획을 조사하고 대종상품 운송 가공 상황을 요했습니다.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이강 총리는 굴착기 및 부설 작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금탕 해저터널의 지질 조건이 복잡함으로 과학공사, 안전공사, 친환경공사를 견제하고 신기술과 신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품질관리를 전건설 과정에 걸쳐 관통시키며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고품질 공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파주산항 매산항구에서 리강 총리는 컨테너하역 무인작업을 관람한 후 배를 타고 일부 주요 프로젝트를 점검했습니다. 이강 총리는 영파 주산 항구의 종합적인 장점이 돌출하고 파급 효과가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항구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복합 운송을 적극 발전시키며 항구, 육지 항구, 공항, 디지털 무역 항구라는 네 가지 항구 연동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디지털화 개소 성격을 가속화하며 특수 시간대에 특정 경로 화물의 무인화 및 지능화 운송을 탐색하여 지속적으로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항구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며 산업 체인을 육성하여 영파 주산항을 세계 인류의 강한 항구로 건설해야 합니다.
0: 카자흐스탄 의회 하원 코사노브 의장의 초청으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25일부터 27일까지 카자흐스탄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진행하고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토카예브 대통령을 접견하고 의회 상원 아슈바 예브 의장, 하원 카사노브 의장과 각기 회담했습니다. 토카이브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락재 위원장은 우선 습금총 주석의 친절한 문안과 량완 축원을 전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습금총 주석과 대통령 선생의 전략적 인솔과 기획 아래 중국과 카자흐스탄 관계는 도약식 발전을 실현하고 한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함께 서로의 핵심 유무지구간에 서로 확고히 지지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고품질로 깊이 추진하며 중국과 카자흐스탄 문화교류의 해를 공동 주최하고 양국 인민의 친선을 돈독히 하며 다자 구도 내에서 조율과 협조를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대입과 국제공평과 정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토카예브 대통령은 습금총 주석에 대한 진지한 문안을 전해줄 것을 조락재 위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토카예브 대통령은 2013년 습금총 주석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비단의 길 경지대 건설 창의를 제기했고 양국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경제는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재분야 협력의 예비도 큽니다. 카자흐스탄은 한계 중국 원칙을 견제하며 습금총 주석이 제기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글로벌 관리를 적극 인솔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결을 하는 데 대해 높이 찬성합니다. 접견 후 조락재 위원장은 토카예브 대통령으로부터 1급 친선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아슈바 예브 의장, 카사노브 의장과 각기 회담할 때 조락재 위원장은 쌍방 립법기구는 양국 원수의 중요한 공감대를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각 차원의 친선교류를 밀접히하며 관련 법률을 적시적으로 비준하거나 개정해 양국의 실무적 협력에 법률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피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또 중국의 제15차 5기는 전망계획 요강과 생태환경법전, 국가발전기획법,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비롯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양국 집법기구가 민주법치 건설을 둘러싸고 경험 교류를 진행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아슈바 예브 의장은 중국은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중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강력한 엔진이라고 비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쌍무 경제무역 투자 협력을 위해 량완 조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의회는 중국 전국 인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립법 업무 경험을 교류하고 학습할 것입니다. 카사노보 의장은 카자흐스탄은 대만, 신강, 향강, 소장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비했습니다. 심판 카자흐스탄 중국 투자보호협정의 발효는 양국의 투자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창조해 주었습니다. 양국 입법기관은 친선교류를 밀접히하고 재분야 실무적 협력에 조력해야 할 것입니다. 방문 기간 조락재 위원장은 아스타나에서 중국 석유 중앙아시아 러시아 회사를 시찰하고 호혜 협력을 심화하며 일대일로 공동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추진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또 유라시아 공립대학 로반 공방을 시찰하고 인문교류를 밀접히하고 양국 친선 신심 토대를 잘 다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1: 중앙군사위원회가 얼마 전 군고위 간부 교육관리 감독을 강화할 때 권한 몇 가지 조치를 인수해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 조치는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습금형 강군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신시대 정치 건군 전략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신시대 전면적 엄격한 당관리와 전면적인 엄격한 군관리의 실천 경험과 제도적 성과를 총화하여 운영하고 사상 정통을 전개하며 정치 정훈 배치와 요구를 심화시킴으로써 엄격한 교육, 엄격한 관리, 엄격한 감독의 철칙을 확실히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7개 방면 26조목으로 된 몇 가지 조치는 기강을 엄정히 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행동하며 간부 관리를 엄격히 하여 상급이 하급을 인솔하며 책임을 분명히 하여 참답게 실행하도록 하는 데 착안해 사상 개조의 자각성과 철저성 증가, 당위원회 집단 정도 강화, 당내 정치 생활의 원칙성과 전투성 증가, 당의 간부 조직 선발 관리 견지, 주요 지도 간부의 감독 관리 강화를 둘러싸고 규정을 수립하고 명확했으며 엄격하고 상시적이며 융합적인 교육 관리 감독을 직무 이행과 권력 행사의 전 과정, 업무 생활의 각 방면에 걸쳐 관통시키고 고위 간부 대우의 혁명성 단련을 추진함으로써 참신한 정치 모습으로 장병들을 이끌고 고품질의 국방과 인민군대 건설을 추진하면서 당과 인민이 부여한 역사적 중임을 짊어지도록 했습니다.
0: 공문 보도 办公室의 27일 15차 5기는 전망기획 교류 2제 기자회견을 열고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기 전면적인 법치국가 추진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위원회 황미부 주임이 소개한 대안에는 올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연간 입법사업계획은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의 주요 목표 과제 조치의 이행과 관찰에 밀접하게 연계하여 계속해서 심의할 법률안 15건과 처음 심의할 법률안 19건을 배치했습니다. 민생제도 건설을 가속하고 개선하는 측면에서 사회구조법, 의료보장법, 보육봉사법, 국가소방구조인원법, 산업노동자대우건설법을 제정하고 교사법, 도로교통안전법, 도시부동산관리법을 개정합니다. 최고인민법은 심판위원회 부부장급 전임위원이며 2급 대법관인 류기상은 신흥산업 분야에 집중하고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업태를 겨냥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재산권 사법 보호와 관련된 규범적 문서를 연구하고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거래, AI 형성물 등 분야의 판결 규칙을 완비하여 데이터 요소의 기초 제도 체계를 완비하고 디지털 기술 경제와 실물 경제의 깊은 융합을 촉진할 것입니다. 최고인민검찰은 부검찰장이며 2급 대검찰관인 묘생명은 현재 최고검찰원은 관계 부문과 협력하여 관련 지도 문서를 연구 작성하고 있다면서 각종 사건에 대한 관용과 엄격한 처분,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 계속 사법 기준을 완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용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자비가 아니고 엄격한 처분 역시 법을 넘어선 가중 처분이 아닙니다. 범죄의 경종과 정황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엄격히 처분해야 할 것은 엄격히 하고 관용을 베풀 것은 관용을 베풀며 엄격함과 관대함을 적절히 결합하고 적정하게 적용하며 처벌이 그 죄에 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법위원회 등기국 부비서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2,849개의 현급종합치안센터가 건설돼 현급행정구역 전역을 망라하고 있다면서 2025년에는 법에 따라 976만 4천 건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도록 추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또한 종합치안센터의 규범화된 건설을 전면적으로 심하여 종합치안센터를 법에 따라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초 플랫폼으로 구축함으로써 인민대중의 모든 요구가 담당자가 있어 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27일 발표한 데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운 총액이 2조 4,358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했고 1월부터 3월까지보다 2.7%포인트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규모 이상 장비 제조업의 리운은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고 전체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운 성장을 5.4%포인트 견인했습니다. 또한 규모 이상 고기술 제조업의 리운은 전년 동기 대비 44.8% 증가해 전체 산업기업의 이윤 성장률을 7.8%포인트 끌어올렸고 선도적 역할이 지속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사이디 연구원 산업경제연구소의 관병 소장은 반도체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전자용 특수소재 제조, 광섬유 제조, 광전자 소재 제조 업종의 리온을 각각 601.7%, 347.6%, 51% 증가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업 생산 자동화 및 지능화 관련 업종의 리온 증가율도 높게 나타났고 공업용 제어 컴퓨터 및 시스템 제조, 시험기 제조, 산업 자동 제어 시스템 장치 제조 업종의 리온은 각각 128.6%, 58.8%, 17.3%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매출 수익률은 5.43%로 2023년 이후 동기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구와 김정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외교의 또렷한 바탕색을 드러낸 철석 같은 우정,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북경민 대당은 중국의 믿음직한 친구 두 명을 맞이했습니다. 당일 습검총 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 파키스탄 셔바즈 총리와 각각 회담을 갖고 부치치 대통령에게 친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두 차례의 외교 활동은 중국 세르비아, 중국 파키스탄 전략적 신뢰와 깊은 친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항상 자주 독립적이고 공평 정의를 고행하며 인간 세상의 정도를 지키는 중국 독색 대국 외교의 선명한 바탕색을 보여주고 또 중국의 입장, 중국의 리념, 중국의 대국적인 책임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정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확고함의 의미는 특히 소중합니다. 세르비아는 중국과 함께 신시대 운명 공동체를 건설한 첫 번째 유럽 국가이고 동남 유럽 지역에서 중국의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습범총 주석은 양측이 계속 서로를 확고히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세르비아 측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발전의 길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세르비아 측과 국정 운영 경험 교류를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좋은 친구이자 전쟁 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입니다. 습검총 주석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항상 중국 파키스탄 관계 발전을 주변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비아와 파키스탄 지도자들의 응답도 진지하고 확고했습니다. 세르비아 측은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중국의 핵심 리익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표했습니다. 파키스탄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계된 모든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하며 영원히 중국의 좋은 친구이자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0: 세르비아 구간 전 노선이 개통되기까지 중구 세르비아 직항 노선이 북경, 상해, 광주를 전면적으로 아우르게 되어서부터 양국 간 무역 교류와 인문 교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 각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성과가 눈부시게 나타나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샤버즈 총리의 중국 방문 일정은 매우 알찹니다. 그는 중국과 파키스탄 두 나라의 친선 교류 관계를 목격했고 중국 파키스탄 B2B 투자 정상회담에 참석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시찰했습니다. 이는 대중국 협력 심화에 대한 파키스탄 측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중국 세르비아 중국 파키스탄 간의 실무 협력 발전 과정은 개방과 협력이 여전히 역사의 흐름이고 호의 상생은 여전히 사람들의 염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한 지금 다자주의가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는 일방주의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양육 강식의 정글 법칙이 횡행하며 일방적 강제 조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약한 자가 먹히는 정글 법칙으로 되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두 차례 애교 행사에서 습범총 주석은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국화와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해 나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세르비아와 파키스탄 지도자들은 이에 깊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중국이 대국으로서 줄곧 소국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세계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비아 측은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주요 글로벌 창의를 지지하며 중국과 지속적으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평화와 공정, 정의를 수호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시바주 총리는 습금평 주석은 파키스탄 인민의 위대한 친구이자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위대한 친구라고 표했습니다. 파키스탄 측은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르비아와 파키스탄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중국이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안정적인 힘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중국과 파키스탄의 철수 같은 진선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끊임없이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평화 공존 5항 원칙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친선 협력을 발전시키고 세계와 발전 기회를 공유하며 국제 공존과 정의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외교의 뚜렷한 바탕색을 드러낸 철석은 친선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교양하고 인도함으로써 세계 정세가 심각하게 변하고 있는 역사적 행정에서 우리 당이 시종 시대의 앞장에 서고 국내외의 각종 위험 부담과 도전에 대응하는 역사적 행정에서 시종 전국인민의 주축이 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역사적 행정에서 시종 강력한 영도적 핵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혁명정신을 한층 더 발양하고 간고분토의 앙양된 정신을 시종 유지시켜야 합니다. 긴긴 인생살이에는 탄탄대로가 있는가 하면 가시밭길도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당과 같이 많은 어려움과 생사존망의 시련을 겪으며 혹독한 희생을 치른 정당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온갖 어려움과 도전에 맞서 싸우는 가운데서 강적도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투쟁하고 용감하게 승리를 이룩하는 기계와 품성을 단련해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의 가장 뚜렷한 특질이자 특징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비범한 분투 과정에서 여러 세대의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억세게 싸우고 꾸준히 분투하는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혁명열사와 억세게 분투하는 영웅인물, 자기 희생적인 선진모범 인물들을 많이 배출시켰으며 정강산 정신, 장정 정신, 준희회의 정신, 연안 정신, 서백파 정신, 홍암 정신, 항미원조 정신, 이탄일성 정신, 특구 정신, 홍수대처 정신, 지진 피해 대처 구조 정신, 방역 정신 등 위대한 정신들을 형성함으로써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계보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당이 100년을 이어오며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도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혁명적이고도 결사적인 강대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1: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닭가입지가 진정으로 사자지 않고 무릎을 꿇는 쇼를 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닭가입지 사내 총리가 오스트랄리아 전쟁기념관의 무명전사 묘 앞에서 무릎 꿇고 헌화하는 사진이 일본 수상 관저 홈페이지 눈에 띄는 곳에 의도적으로 게시됐습니다. 일본은 이를 통해 닭가입지에게 역사를 깊이 반성하는 설정이라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닭갈지의 행동은 브란트의 와르샤와의 조를 모방하는 것이지만 전후 독일과 일본의 역사 대응 태도는 확연하게 다른 만큼 이번의 행위는 도리어 엉성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1970년 12월 독일 브란트 총리가 벌스카를 방문했습니다. 파쇼 독일의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받았던 나라 중 하나인 벌스카는 당시 독일과 아직 외교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고 역사적 원한은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무거운 역사적 사명감을 지닌 브란트는 피해자 비석 앞에 무릎을 꿇어 진심어린 와르샤와의 절로 독일의 국제적 이미지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는 독일 정부가 역사를 반성하고 화해를 이끌어낸 리종표로 되었고, 브란트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브란트는 독일 역사의 깊은 수렁과 우리에게 살해된 수백만 명 희생자들 앞에서 나는 인간이 말로 다할 수 없을 때 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의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브란트는 확고한 반파쇼 저항 운동가였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브란트는 망명길에 올라 파쇼를 반대하는 글을 대량 발표했고 기자 신분으로 뉘른베르크 재판을 직접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슈피겔지는 그는 자신이 지지 않아도 되는 죄책감을 스스로 떠안고 얻지 않아도 되는 용서를 구했다면서 사실상 그는 독일을 위해 무릎 꿇을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반면 닭갈지 사나이의 무릎 꿇기는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공연 열흘 전 그는 A급 전범 14인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재물과 제사 비용을 보냈으며 수상 취임 전에도 순행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무라야마 담화에 의혹을 제기했으며 남경 대학살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군국주의 부활 옹호 행위가 유럽에서 벌어졌다면 정계 은퇴는 물론 법적 처벌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브란트와 닭갈지 사이의 선명한 대비는 독일과 일본의 역사인식 차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역사에 대한 반성은 유태민 추모비 앞에 무릎 꿇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친 영혼의 철저한 자기 성찰의 과정이었습니다. 독일 사법기관이 설치한 파쇼 범죄 수사 중앙판공실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파쇼 전범을 추적해 1958년 설립 이래 약 7,000명의 전범을 기소했습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기록과 다하우 강제수용소 같은 역사 현장은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매년 수만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파쇼 범죄에 관한 역사 교육은 독일 학교의 필수 과목입니다. 이런 어둠을 마주하려는 용기는 독일이 역사의 늪에서 빠져나와 邻국과 화해하고 유럽과 국제사회에 재통합되는 토대로 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일본은 역사적 책임면에서 인류의 양심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침략 범죄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전수방위를 넘어 이른바 국가 정상화를 꿈꾸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평화 애호라는 호의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런 악행들이 일본이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일본 내에서 세력을 얻은 신군국주의는 전후 국제 질서와 지역의 평화 안정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되었습니다. 올해 5월 8일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승 기념일에 독일 정부는 현재의 독일에 있어 역사 직시는 과거에나 지금에나 모두 사회의 핵심 과제라면서 파쇼 독일이 저지른 범죄는 자명할 것이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역사를 미화하려는 시도는 독일의 역사 인식을 위태롭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번 우익세력은 신뢰와 화해를 얻으려면 역사를 직시하고 책임을 지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3: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2: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후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1: 뉴스 추적.
0: 에이아이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더 많은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인기 가요들이 세계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최근 선명한 아프리카 가무 특색을 담은 찬비씨 구리광산의 노래가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리듬감이 뛰어난 이 곡은 누리꾼들로부터 월드컵 주제곡보다 더 뜨겁다는 찬사를 받으며 공개되자마자 인터넷을 달궜고 전체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노래가 계속 화제가 되면서 중국 유색광업그룹이 잠비아에 투자 건설한 찬비시 구리광산 역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광산 중국 측 부총경리 설혜산이 최근 AI 도구를 활용해 작곡 작사했고 광산에 근무하는 잠비아 직원들로 구성된 밴드가 부른 찬비시 구리광산의 노래는 찬비시 구리광산의 건설과 발전 과정 그리고 좌절을 딛고 일어선 불굴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잠비아 구리벨트주 찬비시 마을에 위치한 찬비시 구리광산은 1960년대 본격 가동됐으나 효율성과 기술적 한계로 1986년 폐쇄됐습니다. 1998년 중국 유색광업그룹이 13년간 폐쇄됐던 이 광산을 국제 입찰을 통해 인수해 전면적인 기술 개조를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광산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 유색광업그룹은 이 광산에 누적으로 16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5억 7,80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6,2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찬비시의 기반시설, 교육, 의료,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중국 유색광업그룹은 구리 채굴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설립한 첫 경외경제무역협력구인 잠비아 중국경제무역협력구를 건국 상무부가 인정한 국가급 아프리카 해외경제무역협력구는 가공제조, 상무물류, 자원이용, 공업도시 융합을 주요 발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철도 건설그룹이 운영하는 나이지리아 메키 자유무역구는 일용화학 가전, 건자재 가공, 보세 물류에 집중해 119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총투자액은 30억 달러를 초과하였습니다.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 계획에 따라 중국 아프리카 경제무역과 생산능력 협력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입니다. 향후 양측은 산업협력 성장권을 구축하고 산업자치협력을 강화하고 경제무역 신측협력 선행구를 건설하고 아프리카 중소기업 에너지부 여계획을 가동하며 디지털 기술협력센터와 디지털 시범 프로젝트를 공동 건설하여 자원주도형의 아프리카주의 대중국 수출을 신층산업협력으로 전환하는 데 조력할 것입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3: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압력, 학우관계, 가정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4: 엄마, 배가 아픈데요?
3: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4: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3: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4: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3: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4: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3: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지금까지 심승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조일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이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도나시 각지에 검정귀 버섯 균배지 공장들이 육속 생산 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표준화 공장에서 재료 배합, 포장, 멸균, 접종 등 공정이 자동화 생산 라인에서 능률적으로 가동되며 소득 증대의 희망을 담은 균배지들이 끊임없이 생산되어 2026년 검정귀 버섯 산업의 규모화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일전 황리어진 홍순 식용버섯 양식 농민전문 합작사의 생산 공장에 들어서니 자동화 생산 라인이 만부하로 가동 중이었고 생산 일꾼들이

0: 포장, 압축, 밀봉 등 일련의 작업을 질서 있게 완수하고 있었고, 밀봉된 균배지는 차곡차곡 버섯 바구니에 실려 멸균 차관으로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요에 의하면 현재 식용균 생산의 관건적인 시기를 다잡기 위해 합작사에서는 앞당겨 계획 포치하고 균종 배양 및 원료 비축 등 사전 작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했습니다. 강원진 춘승 식용균 재배 농민 전문 합작사의 생산 작업장도 일꾼들이 부지런히 일손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생산 표준에 따라 균배지의 품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 능률을 힘써 제고했습니다. 20여 년간 이 합작사는 자주적으로 고체 균종을 연구 개발했는데 균종의 안정성이 높고 활착률이 비교적 좋아 부근 촌민들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연간 도너시는 식용균 산업을 향촌진흥의 중점 기둥 산업으로 삼고 정책 지원, 자금 지원, 기술 에너지 부위를 통해 균종 배양, 균배지 생산, 재배, 가공 판매 전반 산업 사슬을 구축해 산업이 규모화, 표준화, 브랜드화로 전환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최근 연간 안도현 성문진은 천혜의 자원을 입각해 하우스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딸기, 상황버섯, 산야채 등 특색 재배 분야에 몰두하여 하우스 경제로 수입을 늘리는 등 토지 자원과 산업을 활성화시켜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향촌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과일 향기 가득한 녹색 재배 산업은 달콤한 수익 증대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딸기와 포도 재배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비닐하우스 안에는 과일 향기가 풍기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풍성하게 수확된 과일은 시장에서 잘 팔려 농가에 두둑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산야채 재배의 잠재력을 발굴해 녹색 농업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생태적 우세에 기반해 성문진은 산야채 재배 잠재력을 깊이 발굴해 비닐하우스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녹색 산야채를 재배하고 건강한 녹색 농산물이 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문 산야채 과일원의 년간 비닐하우스 산야채 생산량은 5,000근, 과일 생산량은 2만여 근이며 순수입은 30여만 원에 달합니다. 산야채 재배 면적은 유유 토지를 활성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수입 증대에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생태 우세를 산업 발전 우세로 전환시켰으며 향촌 산업의 다원화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겪는 이들에게 한 정신과 의사가 조언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 중 30%가 나를 좋아하고 50%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20%

아파트가 싫어한다면 당신은 성공이다. 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아마 인류가 세상에 살기 시작한 날부터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도 안 맞는 20%는 제쳐두고요. 나머지 80%에게 애정과 에너지를 듬뿍 쏟고 싶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피디의 SM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네, Falling Slow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SM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입니다.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엔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할 것인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SM88ZHOPD 그리고 재개미챗 졸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아직 주말 계획 없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또 주말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 네, 또 좋은 계획 네,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 또 주말엔 뭐하지 코너 첫 번째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주말이 벌써 다가왔네요. 딱히 뭘 할지 계획도 세우지 못했고 드라마나 봐야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주말에 편히 쉬시면서 이렇게 밀린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또책 보는 시간을 갖는, 네,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계획도 또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주말에 친구랑 자전거 라이딩을 하러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제발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말인데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이제 요즘에 그 날씨를 보면 뭐 비가 내리는 시간대까지 그래도 거의 네, 정확하게 또 예고되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대만큼 피해서 또 라이딩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즐겁게 또 기분 좋게 스트레스 해소하시길 바라겠고요.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0: 농사고금을 올린 명절,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세 번째 명작, 바로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하여 산문집에 수록된 아버지의 병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진련하를 청하러 가야 했다. 진련하의 진료비도 1원 40전이었다. 먼저 본 명의 얼굴은 둥글고 통통하였지만 그는 길쭉하면서 통통하였다. 또 약을 쓰는 것도 달랐는데 먼저 본 명의의 약은 혼자서 준비를 할 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혼자서 준비하긴 어려웠다. 그것은 그가 뗀 처방에는 꼭 특수한 환약이며 가루약이며와 특수한 첨가제를 동시에 써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갈대뿔이나 3년 동안 설이 맞은 사탕수수 따위를 한 번도 쓰진 않았다. 제일 잘 쓰는 것은 귀뚜라미 한 쌍인데 처방 전에다 원짝이어야 함, 즉 원래 한 둥지의 것을 말한다 라고 줄을 달아놓았는데 마치도 곤충도 정절을 지켜야 하며 재취하거나 재갈을 하면 약에 쓸 작용마저 상실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문제될 것이 없었다. 백초원에서는 열상을 얻는 것도 식은 죽 먹기였으니 말이다. 그런데 별도로 평지목 열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누구도 몰랐다. 약방에 물어보고 시골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초약 장사들에게도 물어보고 로인, 선비, 목수들에게도 물어보았지만 모두 머리를 내저었다. 마지막에야 나무 심기를 좋아하는 먼 숙부뻘 되는 노인을 떠올리고 그에게 가서 물어보니 과연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산속 나무 밑에서 자라는 작은 나무였다. 작은 산호주 같은 빨간 열매가 달리며 흔히 로불대라고 한단다. 쇠로 만든 신이 달토록 돌아다녀도 못 찾았는데 정작 어쩌니 조금도 힘들이지 않았다라는 경우였다. 첨가 재료를 얻었으니 또 폐고피환이라고 하는 특별한 환약을 구해야 했다. 이런 폐고피환은 찢어진 낡은 붓가죽으로 만드는데 수종을 일명 고장이라고 하기에 찢어진 붓가죽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한다. 양놈 오랑캐를 증오한 청나라의 강인은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 군대를 훈련시켰는데 저는 심장의 혼이니 값도 비싸지 않소이다. 이원의 한통이니.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더니 다시 머리를 흔들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앙전년 의법치국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당은 인민을 영도해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인민을 영도해 헌법과 법률을 실시하기에 당 자체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그 어떤 국민이나 사회조직 그리고 국가기관도 모두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행위준칙으로 삼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리 또는 권력을 행사하며 의문 또는 직책을 이행해야 하므로 그 누구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특권을 누릴 수 없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 어떤 행위든지 반드시 모두 추궁해야 합니다. 7째로 과학적인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적인 준법을 계속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립법, 집법, 사법, 준법 등 분야의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치 분야의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관건 고리를 단단히 틀어주고 립법 체제를 보완하며 립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엄격한 집법을 추진하고 집법 체제를 정비하며 행정집법 절차를 보완하고 행정집법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직권을 시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사법 권력의 분담, 상호협력, 상호제약에 관한 제도적 배치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전민적인 법률 보급 강도를 높이고 전사회적으로 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문제에 부딪히면 법률을 참조하며 법률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에 의거해 모순을 해소하는 법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8째로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변증법적 관계를 계속 잘 처리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에 있어서 반드시 정치와 법치, 개혁과 법치, 의법치국과 의덕치국, 의법치국과 의규치당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법치는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의 령도는 반드시 사회주의 법치에 의거해야 합니다. 개혁과 법치는 새의 두 날개,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종 법치 환경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 과정에서 법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시종 의법치국과 의덕치국을 결부시켜 법치와 덕치의 상호 보완과 상호 촉진을 실현해야 합니다. 의법치국과 의규치당의 상호 보완 역할을 발휘시켜 당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한편 당내 법규에 따라 당을 관리하고 엄하게 다스리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9째로 덕과 재능을 겸비한 자질 높은 법치사업 대오를 계속 건설해야 합니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당과 나라와 인민에 충성하고 법률에 충실한 사회주의 법치사업 대오를 적극적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리상과 신념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사회주의 법치 리념 교육을 깊이 있게 전개해 법치 전문 대우의 정규화, 전문화, 직업화를 추진하고 직업 소양과 전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시종 덕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도덕적 품성도 바르고 법률 소양도 높은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법치 인재의 양성 기제를 혁신해 높은 소양을 갖춘 법치 인재 및 그 후비 역량을 대량으로 적극 양성해야 합니다. 10째로 지도 간부라는 이 관건적 소수를 계속 잘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는 당의 집정권과 국가의 립법권, 행정권, 감찰권, 사법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므로 전면적인 의법 치국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도 간부는 반드시 법치를 존중하고 법률을 경외함에 있어서 법률을 이해하고 장악함에 있어서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법치를 수호함에 있어서 법치를 단행하고 법에 따라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야 하며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발전을 추진하며 모순을 해소하고 안정을 수호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함으로써 법률을 존중하고 배우고 준수하고 사용하는 모범이 돼 실제 행동으로 법률을 존중하고 배우고 준수하고 사용하는 사회 기풍이 조성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은 마크스주의 법치사상 중국화의 최신 성과이며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근본적인 준칙으로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제하고 끊임없이 풍부해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평소 여러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솜씨가 뛰어나고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주제가 화제로 오르든 막힘없이 다양한 이야기를 펼치고 주변 사람들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도 망설임 없이 주워 섬기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제 곁에도 그런 분이 계신데

네, 바로 작은 이모부십니다. 이모부는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말재주가 뛰어나서 마을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까지 누구에게 질문을 받아도 척척 주워 섬기셨습니다. 특히 호기심 가득한 어린 조카들의 기상천외하고 엉뚱한 질문이 쏟아져 나와도 전혀 난감해하거나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고 웃음을 섞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에 늘 탄복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주워 섬기다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 일상에서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끊기지 않고 계속하여 말을 잇대다는 의미로 누군가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거나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묘사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주어 섬기다에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체계 없이 이것저것 말하다는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대화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고 싶을 때 생각나는 대로 여러 소식이나 잡다한 이야기를 펼치거나 정해진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합니다. 특히 낯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어색한 기류가 감도는 자리일수록 이런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친구 모임, 가족 모임, 동료 모임 등 어색한 분위기가 감도는 자리에서 누군가 적절하게 이야기를 주워 섬기며 대화를 이어가면 금방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분보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분이 모임의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잡담을 지나치게 길게 늘어놓고 무작정 주워 섬기기만 하면 듣는 사람이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되므로 상대방의 표정과 반응을 살피며 적절한 분량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좋은 대화의 비결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한 뒤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주워 섬기며 소통하는 것이 가장 리상적인 대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여름철 더운 날씨에는 땀을 더 많이 흘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조금 흘리고 어떤 사람은 비 오듯 흘리기도 합니다. 네, 이네 부위에 땀이 많이 난다면 몸이 보내는 질병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손바닥,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 음허화왕입니다. 음허화왕인 사람은 음액이 부족하고 허화가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주로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고 입안이 마르며 갈증을 느끼고 불면증과 꿈을 많이 꾸는 증상이 있고 짜증과 분노, 야간 발한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손을 내밀었을 때 땀이 물방울처럼 뚝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양음 청열, 자음 강화가 필요합니다. 다음, 허벅지 안쪽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 간경 습열입니다. 습열 사기가 간경이 집중돼 비뇨 생식기나 하체를 침범합니다. 증상으로는 음부가 축축하고 가려우며 소변량이 누렇고 적으며 대변이 끈적거립니다. 이럴 때는 열을 내리고 습기를 제거하며 간경에 열을 내려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체질의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맵고 기름지고 단 음식을 피하고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이마와 머리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 습열 체질입니다. 주로 머리 뒤쪽 이마에 땀이 많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습열 체질인 경우가 많으며 평소에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것은 습열이 상초로 몰리면서 열이 머리로 치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머리 땀과 관련된 장기는 심장, 간, 담, 비장, 위 등일 수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해 원인을 정확히 진단받고 맞춤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 비기, 폐기가 허합니다. 주로 콧대와 코 양옆에 많이 납니다. 콧땀은 비기나 폐기가 허한 것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기운이 빠지고 피로하며 저항력이 약해 감기에 잘 걸림으로 기를 보충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운동할 때 땀을 많이 흘릴수록 살이 더 빠질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땀과 다이어트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바라는 신체가 체온을 조절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인체가 운동을 하거나 고온 환경이 있을 때 땀을 흘려 열을 발산합니다. 바란 양은 주로 운동 중 소모되는 칼로리가 아니라 환경 온도, 습도 및 개인 체질 등의 요인이 달려 있습니다. 운동 중 땀을 많이 흘려도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수분을 잃는 것에 불과하며 수분을 보충하면 체중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또한 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은 지방이 아니라 수분과 약간의 전해질입니다. 네, 유통기한이 지난 약, 변질되지 않았다면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것은 흔히 볼수 있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약물의 유효 기간은 약효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근거로서 변질되지 않은 외관만으로는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약물이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는 외관이 정상이든 아니든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약물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유효 성분 함량이 감소해 기대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항생제를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사용하면 병원체를 효과적으로 죽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세균 내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의 화학 성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분해돼 살리실산을 생성할 수 있으며 살리실산은 위점막에 자극을 줘 위출혈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은 유통기한이 지난 후 외관이 정상으로 보이더라도 세균 번식으로 변질돼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지난 안약은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사용할 경우 결막염, 각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은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지난 고체 의약품의 경우 알약이나 캡슐을 꺼내어 으깬 후 종이에 싸서 밀봉된 봉투에 넣고 마지막으로 유해 쓰레기로 처리하면 됩니다. 네, 누구에게나 스마트폰이 있는 요즘 시대, 스마트폰 중독 현상은 매우 흔하며 휴대폰 좀 그만 봐, 더 보면 멍청해져. 이렇게 휴대폰만 보다간 큰일 나 등 경고 또한 끊기지 않습니다. 네, 그럼 스마트폰을 보면 정말 사람이 멍청해질까요? 네, 영파대학 부속 강령병원 아동청소년심리과 부임의사 리광학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았는데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살이 찔 뿐만 아니라 멍청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리광학은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5시간을 초과하면 비만 뇌를 서서히 침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 수도 있답니다. 네, 리광학에 따르면 중독자들의 뇌기능 영상 연구 결과 니코틴 중독자와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독자의 뇌는 업무를 처리할 때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실수도 더 많아지며 효율성과 실행 능력이 모두 저하됩니다. 연구자들은 8세에서 13세 사이 청소년을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뇌 기능이 더 나빠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재미를 조금은 포기하는 건 어떨까요?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무년 4월 14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긴 원길부가 시중의병원을 방문해 장춘중의학대학 부속염변병원 건설 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청년연결 건설사업 추진회를 소집했습니다. 사협초 자원봉사협회 단지구에서 상시화 자원봉사로 청춘의 역할을 실천하고 도시의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상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5월 27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긴 왕길보가 시 종이병원을 방문하여 장춘 종이대학 부속연변병원의 건설 및 운영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위생건강사업에 관한 습관평 청석의 종교 론수를 깊이 관철하고 항상 인민건강을 중심으로 하며 장춘 종이학대학과의 협력 및 공동건설을 심화하고 전문 인재 대우를 구축하여 군중들이 집 근처에서 우수하고 효율적인 의료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길보는 심장내과, 간담, 비위장내과 진료실을 방문하여 파견 전문가와 대면하여 교류하고 일일 진료랑 환자의 진료 감소, 인재대우 양성 등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여러 전문가들이 전문적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선진적인 진료 기술, 풍부한 림상 경험 및 과학적인 관리 리념을 적극적으로 전수하여 우수한 의료 자원이 진정으로 기층에 뿌리

0: 내리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담회소 왕길보는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연변병원의 전문 진료과 공동 건설, 교육 및 연구, 인재 양성 등 방면의 진행 상황을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의료위생사업은 수많은 가정의 행복과 건강에 직결됩니다. 인민대중이 날로 증가하는 건강 수요에 집중하고 학교와 지방 간 협력의 기회를 확고히 파악하며 병원의 중점 전문 진료과 건설을 강화하고 의료, 교육, 연구의 협력 발전을 통합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 의료 교류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선진적인 의료 기술과 관리 리념을 흡수 및 참고하고 각 분야의 자금 정책을 잘 활용하여 길림성 동부 지역의 중의학 특화 중점 병원을 구축해야 합니다. 의료 인재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과 청년 인재 양성을 증대하며 전문적이고 계층화된 의료 인재 대우를 구축하여 의료 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체계 기재 개혁을 추진하고 기존의 구조를 타파하며 분배 및 경려 기재를 최적화하여 일선 의무 일꾼의 업무 적극성을 충분히
1: 부시장 김은희, 시민검찰원 검찰장 종금석이 회의 열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기초연구 강화 저담회에서 한 습관평 총서기의 종료 연설 정신을 집중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시민정부의 연결시 2026년 재정예산 배치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정부의 연결시 생태환경 현황 및 환경보호 목표 완료 상황에 관한 보고, 연결시 양구보험 봉사체계 건설 상황에 관한 보고, 연결시 향촌진흥사업 전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 채택했습니다. 또한 시민검찰원 형사검사 사업 전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인사 임면 사항도 채택했습니다.
0: 5월 27일 2026년 시당위 인재사업 지도소속 办公실 회의 및 청년 연결 건설 사업 추진회가 소집됐습니다. 회계에서는 청년 연결 건설 사업에 관한 성당위, 주당위, 시당위 지도열군의 지시 정신을 전달했습니다. 2026년 청년 연결 건설 중점 사업 과제 목록을 설명하고 향후 인재 사업과 청년 연결 건설에 대한 배치와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시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시 인력 자원 및 사회 보장국, 북산 가두에서 각각 청년 연결 건설 사업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각 단위에서 정치적 입장을 한층 더 높이고 청년을 잡는 것이 미래를 잡는 것이며 인재를 잡는 것이 발전을 잡는 것이라는 핵심 요지를 깊이 리해하며 전반적인 안목, 전략적 사고, 실질적 조치로 청년 연결 건설 재반 사업을 깊이 있게, 세밀하게, 참답게 추진하여 힘들게 얻은 발전 성과를 지키고 청년 연결 건설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힘차게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청년 유치, 청년 양성, 청년 성취, 청년 정착 전 과정을 중심으로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여 돌파구를 찾아 청년 인재의 밀집으로 전시 경제 사회계 고품질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각 성권 단위는 청년 연길 건설을 중요한 위치에 두고 청년 유치, 청년 초청, 청년 밀집, 청년 안정의 원칙에 따라 업무 책임과 결합하여 혁신적인 업무 수다를 마련하고 중점 업무 과제 목록에 따라 과제를 하나씩 인수하고 조치를 하나씩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요 책임자와 분관 책임자는 업무 책임을 강화하여 청년 연길 건설을 위한 강력한 협력 명단을 결집하고 전력을 다해 청년 연길 건설의 기준, 속도, 질을 다시 한번 높여 전시 경제 사회계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젊음의 활력과 인재 동력을 주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일전 주과학기술협회와 성과학기술협회 학회 봉사중심, 길림성 반사규협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시당위 정법위원회, 시과학기술협회, 북산가두에서 주관한 2026년 전국과학기술자의 날 과학건강생활 선도계를 과학보급 선전 활동이 북산가두 단홍사회구역에서 열렸습니다. 활동에서는 원주당위 당학교 교육장이며 교수인 서군경을 초청해 과학건강생활 선도를 주제로 전문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0: 하며 군중이 일상 사업, 생활 속에서 스스로 과학적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다농사회구역 과학보급기지를 참관했습니다. 시과학기술협회 판공실 주임 류관영은 이번 활동은 권위 있고 전문적인 과학보급 설명을 통해 기층 간부, 반사교 3열군, 광대한 주민들이 사교의 반과학, 반인류, 반사회적 본질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교를 식별하는 기본 방법을 파악하며 자발적으로 사교의 침식을 저지하는 면역력을 강화해 과학을 숭상하고 사교를 반대하며 평안을 함께 구축하는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그 취지를 뒀다고 했습니다.
1: 우리 시에는 기층의 뿌리 박고, 기층 관리, 문화 계승 등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시 발전에 청춘의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결시 사협처 자원봉사협회 부회장 손대탁은 협회 단기부는 사상 지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매주 수요일을 단원 학습일로 정하여 홍색 교육, 사상 정치 음악 수업, 우수 자원봉사자 좌담회 등의 형식을 통해 단원들이 애국심을 키우고 봉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년간 단지부는 조직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붉은 넥타이 자원봉사 등 10여 개의 봉사팀을 조직했습니다. 오렌지색 관심, 이동식 사진관 등 10여 개의 공익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했으며 누적 4천 회 이상의 활동을 전개하여 3만여 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는 공공봉사의 부족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이웃 간의 교류와 상호 돌봄이라는 새로운 사회 풍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단지부는 민생 수요에 집중하여 상시화로 따뜻한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기간 청년 자원봉사자들은 수험생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험생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관광객들에게 상담, 안내, 여행 지원 등 봉사를 제공하여 연길 문화 관광의 문명 이미지를 빛냈습니다. 단지부는 또 애심 기업과 연계하여 애심 리발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관할 구역 주민들에게 무료 리발 봉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단지부는 주급, 성급, 5사 붉은기 단지부로 잇따라 선정되었으며 전국 4개 배 최우수 자원봉사 조직, 전국 우수 자원봉사 조직 사례 1등상, 중국 청년 자원봉사 대회 동상, 길림성 우수 자원봉사 조직 등 여러 국가 성 주급 영예를 수상했습니다. 연길시 사협처 자원봉사협회 부회장 손려탁은 많은 청년 자원봉사자들을 결집해 기층에 뿌리 내리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인도하며 자원봉사 활동의 힘을 기층 사회 관리, 노인과 아동 돌봄에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실제 행동으로 새 시대 청년의 책임과 역할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0: 일전 시직업고급중학교에서는 교정 개방일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주에서 온 6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정을 방문해 몰입형 체험과 대면 상담을 통해 현대 직업교육의 특색, 활력 및 발전 전망을 직접 느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전문기술 시연과 상호작용 체험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조리 전공 학생들은 음식과 음료를 직접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미용 및 미용예술, 헤어 및 이미지 디자인 전공 학생들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을 선보였습니다. 애니메이션 및 게임 제작, 다국적 전자상거래,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 등 전공 학생들은 작품과 실제 시연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디지털 기술의 최전선 응용을 보여줬습니다. 학교에서는 또한 3열군을 조직해 입학 정책, 전공 선택, 지원서 작성, 취업 방향 등을 설명해 주어 학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랍원데 의하면 시직업고급중학교는 일반 대학 입시반, 유아보육 등 15개 전공을 갖추고 있으며 분야가 다양하고 특색이 뚜렷합니다. 고중부 학생들은 길림성 내 여러 본과 및 전문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기업과의 쌍방향 교원 협력 수업을 시행해 학생들이 재학 중에도 기업 문화를 깊이 접하고 직무 요구사항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 졸업생들이 신속하게 취업

0: 현장에 적응하고 교정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효과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시직업고급 중학교 부교장 담총장은 시직업고급 학교에 난 현재 15개의 전공이 있는데 학교에서 기업과 협력해 주문식 인력 양성을 진행하고 있어 입학 즉시 취업, 졸업 즉시 현장 투입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최림이었습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한화와 조선어로 고대 시가를 알아보는 쉽게 읽는 고전시 시간입니다.
1: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김수아가 인사드립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현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고전시 배워갈 남수아가 인사드립니다.
0: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소식에 혜숭이 그린 춘강 만경을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1: 혜숭 춘강 만경 소시 주外桃花 三两枝 춘江水暖 야仙枝 蒌蒿满地 芦芽短 正是河豚 玉上石 혜숭 춘강 만경 소시 주外桃花 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蒌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欲上时惠崇春江晚景苏轼竹外桃花三两枝春江水暖鸭先知蒌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欲上时
0: 네,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숭이 그린 춘간 만경을 보고 소식 대나무 숲 넘어 복사꽃 피기 시작하더니 봄 기운 가득한 강물 오리가 먼저 안에 물속은 강가에 가득하고 갈대싹 돋으니 바야흐로 보고 때 물 거슬러 올라올 때라. 친구들, 시의 제목을 보면 알듯이 이 시는 소식이 혜숭의 그림을 보고 쓴 제화시입니다. 제화시는 고대에 유행하던 예술 기법으로 그림의 여백 부분에 화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시를 적어서 넣는 방식으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어서 시와 그림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순간 만경, 즉 봄날 강의 저녁 풍경을 그린 혜숭의 그림은 지금까지 전해오지는 못했으나 소식의 시가 남아 혜숭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1: 혜숭은 복근성 근양 사람으로 송나라 초기와 화성입니다. 정해지는 바에 따르면 복송 초기에 9명이 승려가 시문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이 중에 혜숭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0: 네, 그의 오은시는 뛰어난 구절이 많아서 널리 전해졌고 특히 산과 강의 경치에 날짐승들과 들짐승을 더한 혜숭 소경이라는 독특한 화풍은 후세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안석은 그의 그림을 극찬하면서 화가들이 수두룩하나 만년의 혜숭만이 내가 최고로 인정하느라 라고 칭송하기도 했다네요.
1: 과격하게 도화된 문지에 혜숭은 소경화 즉 화첩이나 선면에 그리는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는데 특히 겨울철 물가의 쓸쓸하고 황량한 풍경을 다른 사람이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였다 합니다.
2: 혜숭이 그린 춘간 만경을 보고 이 시는 소식이 1085년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지은 제화시입니다. 그런데 소식은 왜 혜숭의 그림에 시를 썼을까요? 둘이 만난 적이 있나요?
0: 글쎄요, 둘이 만난 적이 있을까요? 혜숭은 소식보다 약 70년 전 인물로 두 사람은 겨루가 없었습니다. 소식은 혜숭의 유작을 보고 감흥을 받은 거였습니다. 원풍 8년, 즉 방금 소연 친구가 얘기했던 1085년 소식이 황주 유배에서 벗어나 번양으로 돌아가던 중 이 그림을 보고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기 소식은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봄의 생기를 포착했던 것입니다. 이 시에서는 그의 정서적인 암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1: 중국 고대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문학가, 서예가, 화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소식은 간결한 필치로 생동감 넘치는 이른 봄의 풍경을 그려내며 한편으로는 그림의 본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실제 그림을 보는 듯하게 하였습니다.
2: 다른한편으로는그림의경계를넘어화풍너머의뜻을느낄수있도록했습니다이를통해그림의본래의도를재현하는동시에그경지를확장하고심화시켜자신의포부와시대적풍경을담아냈습니다
0: 네강변에대나무가자라고그한쪽복사꽃이이제갓피기시작합니다강변언덕에는물속이파랗게돋아나있고갈대싹은이제뾰족뾰족돋아나는것입니다그사이로보이는물에는오리몇마리가헤엄치면서다니고있었답니다
3: 소식의시를통해해숭의그림을이렇게상상해봅니다해숭은아마도이른봄의경물을통해만물이소생하는봄의기운을그림에담으려했을것입니다

0: 네, 그럼 먼저 어느 친구가 양만 뒤에 시 작은 돈못을 읽어보겠습니까?
1: 제가 읊어볼게요. 小池 양万里, 泉眼无声惜细流, 树阴照水爱晴柔, 小荷才露尖尖角, 早有蜻蜓立上头. 小池 양万里, 泉眼无声惜细流, 树阴照水爱晴柔, 小荷才露尖尖角, 早有蜻蜓立上头.
0: 작은 연못, 양만 뒤. 옹달샘은 가는 물줄기 아끼듯 소리 없이 흐르고, 나무는 풍경을 아껴 물의 그늘에 드리웠네. 작은 돈이 이제 막 채순을 내미는데, 어느새 잠자리 사뿐 그 끝에 앉았네. 네, 작은 연못의 시는 비록 짧은 시였지만 정교한 그림과 같이 글자마다 진주처럼 빛나며 시인이 자연 만물을 향한 예리한 관찰력과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맑은 샘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죠.
1: 맞습니다. 옹달샘은 가는 물줄기 아끼듯 소리 없이 흐르고는 시 전체의 시사기자 분위기를 경설하는 구절입니다. 물은 본래 자연물이고 소리 없이 흐르는 것이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인 양만리는 여기에 풍부한 감성을 부여했습니다.
0: 네, 그래요. 아끼다라는 글자가 핵심으로 무정한 것을 유정하게 변화를 시켰죠. 이 작은 샘물이 솟아나는 가는 물줄기를 아껴 너무 빠르게, 너무 시끄럽게 쏟아져 일찍 고갈될까 염려하는 뜻입니다. 아주 섬세한 의인화 기법입니다.
1: 동시에 소리 없이라는 두 글자는 극도로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가는 물줄기의 형태와 완벽하게 어울려져 세상의 소란과 멀리 떨어진 마음을 가다듬어야만 깨닫는 미시 세계임을 암시합니다.
0: 네, 마치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야만 간신히 들리는 물소리를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세함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것이야말로 양만디 시의 큰 특징이 아닐까요?
1: 이 소리 없는 가늘 물줄기 속에 생물이 아낌이 담겨 있었군요. 구절, 나무는 풍경 아껴 물의 그늘을 드리웠네는 나무 그림자, 물, 햇살이 어울려져서 부드러운 그림을 그려내네요. 이 구절은 앞 구절의 고요함을 이어가며 시선을 조금 넓혀 또 다른 주인공인 강변의 푸른 나무를 봅니다.
0: 그리고 또 아래 구절에서 보면 나무 그늘이 물에 비춘다는 것은 맑은 날이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물결 위에 얼룩져 비춘다는 뜻입니다. 첫 구절에서 아끼다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이 그의 홍하듯 두 번째 구절에서는 사랑한다는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친구들, 사랑하다라는 글자 역시 시인의 강한 주관적 정서 투사가 담겨 있는데요. 나무 그림자는 화창한 하늘 아래 물결 위에 부드럽고 맑게 반짝이는 빛 때문에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 지들이 전통산업의 전환 성격을 전면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의 토대를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0: 공무원 리강 총리가 절강성 주산과 뇽파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가자스탄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0: 조항군사위원회가 군 고위 간부 교육관리 감독을 강화할 때 관한 몇 가지 조치를 인쇄 발부했습니다.
1: 뉴스 여시 세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실물 경제는 한나라 경제의 근본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실물 경제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면서 실물 경제 속에 전통 산업을 빠뜨리지 말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전환 성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에 각 지들은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의 역사 기회를 틀어주고 경제 발전의 창조점을 실물 경제에 두며 전통산업의 첨단화, 진흥화, 친환경화 전환 승객을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의 토대를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올 3월 말 우리나라의 첫 7톤급 대형 수송 무인기 장흥 8이 하람에서 첫 비행에 성공함으로써 전 세계 첫 비행을 진행한 가장 큰 수송 무인기로 됐습니다. 첫 비행에서 라양 베어링 그룹 주식위안회사가 연구개발한 베어링이 무인기의 안정적인 비행에 굳건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공업의 관절이라 불리우는 베어링은 기계 설비의 핵심 기초 부품입니다. 2025년 5월 습근평 총서기는 락양 베어링 그룹 주식위안회사를 시설할 때 현대 지조업은 과학기술의 에너지 부여를 떠날 수 없고 기술 공략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자주 혁신의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는 제조업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 기술도 스스로 장악해야 한다며 당신들에게 희망을 기탁한다고 표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기업은 지속적으로 공예 생산 절차를 최적화하고 알고리즘 모델을 갱신하여 생산 효율을 대폭적으로 제고시켰습니다. 기업의 풍력 발전 기어박스 베어링 진흥 공장 공품질 생산력 발전에 일조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 기술을 적극 활용해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재고시켜 산업의 첨단화, 진흥화, 친환경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첨단을 인솔로, 진흥을 엔진으로, 친환경을 바탕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전통산업은 당면 새 우세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7일 중심, 11박 12일을 거쳐 두 번째 국산 대형 크루즈선 애달 화성호가 149가지 시험 운항 프로젝트 검증을 완성하고 부두로 복귀했습니다. 이는 애달 화성호가 최종 교부를 통해 굳건한

0: 한 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박그룹 애고교 조선소 부총경대며 국산대형 크루즈선 프로젝트 총제조사인 진고민은 두 척의 크루즈선 제조를 통해 회사는 진흥조선 클라우드 플랫폼을 세웠고 디지털화 설계, 공급망 협동 플랫폼을 포함한 전 체계의 디지털화 전략 포트를 구축했으며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경영 결책으로 고품질 발전을 지탱했다고 비했습니다. 의료용 안강 강철 로프 위안회사의 작업장에서 지능 생산 라인이 전속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교배소 자주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생산한 특종 구동 와이어 로프는 전국 천안 등 중대 공종에 성공적으로 응용되었습니다. 의료용성 공업총괄청 정남 부총장은 15차 5기는 전망 계획 시기 우리는 공업체계가 비교적 완비한 우세를 잘 발휘시키고 자동차, 석유화학공업, 철강, 야금 등 전통 우세 산업의 진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친환경 효율 증대를 전력으로 추진시켜 전통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전면 제고시켜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 강철 산업은 디지털 기술을 광범위하게 응용함으로써 많은 진흥 공장들이 용소 숨겨나왔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신에너지 자동차의 일조에 도약식 발전을 실현하고 수출량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지급과 인공지능이 서로 결부되어 몇 초 만에 수만 가지 문양과 모양새를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당면 전통산업은 과학기술 혁신을 지탱으로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교의 요강은 전통산업 최적화 제고에 대한 전문 포치를 했습니다. 올해 광업, 선박 등 산업이 세계급 선진 제조업 집권을 육성하고 건설하며 기초재료, 공업 모션 등 종점 분야에서 관근 핵심 기술 공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전통산업들이 다그쳐 보내두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발전사 부구령 사장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기 우리는 전통산업의 최적화 승격, 새 원동력 육성면에서 업무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디지털 지능기술 활용과 친환경 기술 개조 승격을 지지하고 종점 업계에서 질적 향상과 원가 절감, 탄소 배출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전통산업의 발전 품질, 발전 구도, 발전 모습의 지속적인 최적화와 참신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인 리강이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절강산 수산시와 영파시설 시찰을 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대국 비축체계 구축에 관련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과 지시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정부 주도, 사회 공동 건설, 다원적 상호 보완을 견지하며 대종상품과 중요 물자의 비축 조정을 잘 수행하고 전략적 보장, 거시적 조정 및 긴급 대응 기능을 강화하며 산업 및 공급망의 회복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대종상품 자원 배치 중추 건설을 가속함으로써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는 데 믿음직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주산시는 국가 석유 비축기지, 대량 농산물 저장 및 운송기지, 그리고 영파시는 대사상업 석유 비축 프로젝트를 방문해 석유, 식량 등 비축 업무 보고를 듣고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한 도전에 직면하여 손에 식량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종상품과 중요한 물자를 잘 비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배치하며 다양한 주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다양한 유형의 비축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비축 용량을 더욱 확대합니다. 과학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비축 및 관리기술의 혁신을 추진하며 정보화와 지능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체제와 기재 계약을 심하고 전략 비축과 상업 비축 등의 협력 운영을 촉진하며 순환 사용과 시장 조절 기재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절강국제대종상품거래센터에서 리강 총리는 대종상품 자원 배치 중추 건설 진행 상황을 요약하고 거래 상황을 세심하게 물었습니다. 리강 총리는 대종상품 통합 봉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품목과 전과정 거래 봉사 체계를 완비화하며 선물과 현물의 연동 운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대중 상품 가격 형성 기제에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용주 철도 금탕 해저 터널 영파 구간과 영파 주산항, 매산항구를 찾아 절강성의 교통 물류 체계 건설 계획을 조사하고 대중 상품 운송 가공 상황을 요했습니다. 터널 공사 현장에서 리강 총리는 굴착기 및 부설 작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금탕 해저 터널의 지질 조건이 복잡하므로 과학공사, 안전공사, 친환경공사를 견제하고 신기술과 신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품질 관리를 전건설 과정에 걸쳐 관통시키며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고품질 공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파주산항 매산항구에서 리강 총리는 컨테너 하역 무인 작업을 관람한 후 배를 타고 일부 주요
0: 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25일부터 27일까지 카자흐스탄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진행하고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토카예브 대통령을 접견하고 의회 상원 아슘바예브 의장, 하원 카스노브 의장과 각기 회담했습니다. 토카이브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락재 위원장은 우선 습금총 주석의 친절한 문안과 량완 초근을 전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습금총 주석과 대통령 선생의 전략적 인솔과 기획 아래 중국과 카자흐스탄 관계는 도약식 발전을 실현하고 한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함께 서로의 핵심 유무원지원에 서로 확고히 지지하고 1대1로 공동건설을 고품질로 깊이 추진하며 중국과 카자흐스탄 문화교류의 해를 공동 주최하고 양국 인민의 친선을 돈독히 하며 다자 구도 내에서 조율과 협조를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대입과 국제공평과 정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토카예브 대통령은 습금총 주석에 대한 진지한 문안을 전해줄 것을 조락재 위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토카예브 대통령은 2013년 습금총 주석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비단의 길 경제대 건설 장의를 제기했고 양국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경제는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제 분야 협력의 예비도 큽니다. 카자흐스탄은 한계 중국 원칙을 견제하며 습금총 주석이 제기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글로벌 관리를 적극 인솔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결을 하는 데 대해 높이 찬성합니다. 접견 후 조락재 위원장은 토카예브 대통령으로부터 1급 친선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아슈마예브 의장, 카스노브 의장과 각기 회담할 때 조락지 위원장은 쌍방 입법기구는 양국 원수의 중요한 공감대를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각 차원의 친선교류를 밀접히하며 관련 법률을 적시적으로 비준하거나 개정해 양국의 실무적 협력에 법률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피했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또 중국의 제15차 5기는 전망교육 요강과 생태환경법전, 국가발전기획법,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비롯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양국 집법기구가 민주법치 건설을 둘러싸고 경험 교류를 진행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아슘바예브 의장은 중국은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중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강력한 엔진이라고 비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쌍무 경제무역 투자 협력을 위해 량완 조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의회는 중국 전국 인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입법 업무 경험을 교류하고 학습할 것입니다. 카사노보 의장은 카자흐스탄은 대만, 신강, 향강, 소장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비했습니다. 심판 카자흐스탄 중국 투자보호협정의 발효는 양국의 투자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창조해 주었습니다. 양국 립법
1: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신시대 정치 건군 전략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신시대 전면적 엄격한 당 관리와 전면적인 엄격한 군 관리의 실천 경험과 제도적 성과를 총화하여 운용하고 사상 정통을 전개하며 정치 정훈 배치와 요구를 심화시킴으로써 엄격한 교육, 엄격한 관리, 엄격한 감독의 철칙을 확실히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7개 방면 26조목으로 된 몇 가지 조치는 기강을 엄정히 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행동하며 간부 관리를 엄격히 하여 상급이 하급을 인솔하며 책임을 분명히 하여 참답게 실행하도록 하는 데 착안해 사상 개조의 자각성과 철저성 증가, 당위원회 집단 정도 강화, 당내 정치 생활의 원칙성과 전투성 증가

0: 당의 간부 조직 선발 관리 견지, 주요 지도 간부의 감독 권리 강화를 둘러싸고 규정을 수립하고 명확히 했으며 엄격하고 상시적이며 융합적인 교육 관리 감독을 직무 이행과 권력 행사의 전 과정, 업무 생활의 각 방면에 걸쳐 관통시키고 고위 간부 대우의 혁명성 단련을 추진함으로써 참신한 정치 모습으로 장병들을 이끌고 고품질의 국방과 인민군대 건설을 추진하면서 당과 인민이 부여한 역사적 중임을 짊어지도록 했습니다.
1: 공문 보도 办公실이 27일 15차 5기는 전망기획 결을 두제 기자회견을 열고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기 전면적인 법치국가 추진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위원회 황미 부주임이 소개한 데 의하면 올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연간 입법사업계획은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의 주요 목표 과제 조치의 이행과 관찰에 밀접하게 연계하여 계속해서 심의할 법률안 15건과 처음 심의할 법률안 19건을 배치했습니다. 민생제도 건설을 가속화하고 개선하는 측면에서 사회구조법, 의료보장법, 보육봉사법, 국가소방구조인원법, 산업노동자대우건설법을 제정하고 교사법, 도로교통안전법, 도시부동산관리법을 개정합니다. 최고인민법은 심판위원회 부부장급 전임위원이며 2급 대법관인 류기상은 신흥산업 분야에 집중하고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업태를 겨냥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재산권 사법 보호와 관련된 규범적 문서를 연구하고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거래, AI 형성물 등 분야의 판결 규칙을 완비하여 데이터 요소의 기초 제도 체계를 완비하고 디지털 기술 경제와 실물 경제의 깊은 융합을 촉진할 것입니다. 최고인민검찰은 부검찰장이며 2급 대검찰관인 묘생명은 현재 최고검찰원은 관계 부문과 협력하여 관련 지도 문서를 연구 작성하고 있다면서 각종 사건에 대한 관용과 엄격한 처분,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 계속 사법 기준을 완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용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자비가 아니고 엄격한 처분 역시 법을 넘어선 가중 처분이 아닙니다. 범죄의 경중과 정황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엄격히 처분해야 할 것은 엄격히 하고 관용을 베풀 것은 관용을 베풀며 엄격함과 관대함을 적절히 결합하고 적정하게 적용하며 처벌이 그 죄에 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법위원회 등기국 부비서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2,849개의 현급종합치안센터가 건설돼 현급행정구역 전역을 망라하고 있다면서 2025년에는 법에 따라 976만 4천 건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도록 추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또한 종합치안센터의 규범화된 건설을 전면적으로 심하여 종합치안센터를 법에 따라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초 플랫폼으로 구축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모든 요구가 담당자가 있어 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국가통계국이 27일 발표한 데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온 총액이 2조 4,358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했고 1월부터 3월까지보다 2.7%포인트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규모 이상 장비 제조업의 리온은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고 전체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온 성장을 5.4%포인트 견인했습니다. 또한 규모 이상 고기술 제조업의 리온은 전년 동기 대비 44.8% 증가해 전체 산업기업의 리온 성장률을 7.8%포인트 끌어올렸고 선도적 역할이 지속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사이비 연구원 산업경제연구소의 관병 소장은 반도체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전자용 특수소재 제조, 광섬유 제조, 광전자 소재 제조 업종의 리온을 각각 601.7%, 347.6%, 51% 증가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업 생산 자동화 및 지능화 관련 업종의 리온 증가율도 높게 나타났고, 공업용 제어 컴퓨터 및 시스템 제조, 시험기 제조, 산업 자동 제어 시스템 장치 제조 업종의 리온은 각각 128.6%, 58.8%, 17.3%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매출 수익률은 5.43%로 2023년 이후 동기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호와 김정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외교의 뚜렷한 바탕식을 드러낸 철석 같은 우정,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북경민 대당은 중국의 믿음직한 친구 두 명을 맞이했습니다. 당일 습금평 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 파키스탄 셔바즈 총리와 각각 중국의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양측이 계속 서로를 확고히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세르비아 측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발전의 길을 견제하는 것을 지지하고 세르비아 측과 국정 운영 경험 교류를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좋은 친구이자 전쟁 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항상 중국 파키스탄 관계 발전을 주변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비아와 파키스탄 지도자들의 응답도 진지하고 확고했습니다. 세르비아 측은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중국의 핵심 리익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표했습니다. 파키스탄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중국의 핵심 리익과 관계된 모든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하며 영원히 중국의 좋은 친구이자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중국과 파키스탄 양측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은 바로 국가 간 상호 존중과 평등한 대우의 생생한 묘사입니다. 국제 환경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가운데 협력의 가치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중국과 일대일로 공동 건설 협력 문서를 체결한 가장 이른 유럽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하강 스메데리보 제철수가 새로운 활력을 되찾은 데로부터 세르비아 측이 후세에게 혜택을 줄 선물이라고 부르는 헝가리아 세르비아 철도 세르비아 구간 전 노선이 개통되기까지 중국 세르비아 직항 노선이 북경, 상해, 광주를 전면적으로 아우르게 되어서부터 양국 간 무역 교류와 인문 교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 각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성과가 눈부시게 나타나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샤버즈 총리의 중국 방문 일정은 매우 알찹니다. 그는 중국과 파키스탄 두 나라의 친선 교류 관계를 목격했고 중국 파키스탄 B2B 투자 정상회담에 참석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시찰했습니다. 이는 대중국 협력 심화에 대한 파키스탄 측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중국 세르비아, 중국 파키스탄 간의 실무 협력 발전 과정은 개방과 협력이 여전히 역사의 흐름이고 호혜 상생은 여전히 사람들의 염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한 지금 다자주의가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는

0: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르비아와 파키스탄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중국이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안정적인 힘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중국과 파키스탄의 철수 같은 진선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끊임없이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제정치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평화공전 5항 원칙을 바탕으로 각국과의 친선 협력을 발전시키고 세계와 발전 기회를 공유하며 국제 공존과 정의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외교의 뚜렷한 바탕색을 드러낸 철석은 친선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혜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1: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0: 배움의 길에서 정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당사 학습 교양에 중점을 부각시키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석근평이 당사 학습 교양 동원 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당창근 95주년, 개혁개방 40주년, 신중국 창건 70주년을 경축하는 등 중요한 행사에서 여러 측면으로 당의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고 개관했습니다. 우리는 당 창건 100주년이라는 이 중요한 시점을 포착하고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많이 지닌 위대한 투쟁의 뒷각에 각이한 역사 시기에 위험 부담과 도전에 성과적으로 대응해온 우리 당의 풍부한 경험을 총화하고 활용해 비교적 긴 기간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사상 준비와 사업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쟁 의식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투쟁 경험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며 투쟁 능력을 끊임없이 격상시키며 국정 운영 능력과 국정 운영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충분히 준비하고 좋은 방향으로 노력함으로써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루는 내부로부터 격파됩니다.

0: 2020년 2월 20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당 창건 이래 우리 당이 직면한 최대의 위험 부담은 내부로부터 당의 본질과 본성, 품격의 변화가 생겨 막스주의 정당의 정치적 본성을 잃고 당의 취지와 어긋남으로써 가장 광범한 인민의 지지와 옹호를 잃는 것입니다. 당의 100년 역사는 우리 당이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와해와 부화 타락의 위험 부담을 지속적으로 방지해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당 동지들이 역사적 경험 교훈을 총화하고 당 건설에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 해결의 차관에 당의 영도 수준과 집권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부패 변질, 위험 부담 방지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도록 교양하고 인도함으로써 세계 정세가 심각하게 변하고 있는 역사적 행정에서 우리 당이 시동 시대의 앞장에 서고 국내외의 각종 위험 부담과 도전에 대응하는 역사적 행정에서 시종 전국인민의 주축이 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역사적 행정에서 시종 강력한 영도적 핵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혁명정신을 한층 더 발양하고 간고분투의 앙양된 정신을 시종 유지시켜야 합니다. 긴긴 인생살이에는 탄탄대로가 있는가 하면 가시밭길도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당과 같이 많은 어려움과 생사존망의 시련을 겪으며 혹독한 희생을 치른 정당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온갖 어려움과 도전에 맞서 싸우는 가운데서 강적도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투쟁하고 용감하게 승리를 이룩하는 기계와 품성을 단련해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의 가장 뚜렷한 특질이자 특징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비범한 분투 과정에서 여러 세대의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억세게 싸우고 꾸준히 분투하는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혁명열사와 억세게 분투하는 영웅인물, 자기 희생적인 선진 모범 인물들을 많이 배출시켰으며 정강산 정신, 장정 정신, 준희회의 정신, 연안 정신, 서백파 정신, 홍암 정신, 항미원조 정신, 이탄일성 정신, 특구 정신, 홍수대처 정신, 지진 피해 대처 구조 정신, 방역정신 등 위대한 정신들을 형성함으로써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계보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당이 100년을 이어오며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도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혁명적이고도 결사적인 강대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1: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닭가이치가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고 무릎을 꿇는 쇼를 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닭가이치 사내 총리가 오스트랄리아 전쟁기념관의 무명전사 묘 앞에서 무릎 꿇고 헌화하는 사진이 일본 수상 관저 홈페이지 눈에 띄는 곳에 의도적으로 게시됐습니다. 일본은 이를 통해 닭가이치에게 역사를 깊이 반성하는 설정이라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닭가이치의 행동은 브란트의 와르샤와의 조를 모방하는 것이지만 전후 독일과 일본의 역사 대응 태도는 확연하게 다른 만큼 이번의 행위는 도리어 엉성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1970년 12월 독일 브란트 총리가 벌스카를 방문했습니다. 파시오 독일의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받았던 나라 중 하나인 벌스카는 당시 독일과 아직 외교관계를 회복하지 않았고 역사적 원한은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무거운 역사적 사명감을 지닌 브란트는 피해자 비석 앞에 무릎을 꿇어 진심 어린 와르샤와의 절로 독일의 국제적 이미지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는 독일 정부가 역사를 반성하고 화해를 이끌어낸 리정표로 되었고 브란트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브란트는 독일 역사의 깊은 수렁과 우리에게 살해된 수백만 명 희생자들 앞에서 나는 인간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때 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의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브란트는 확고한 반파쇼 저항운동가였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브란트는 망명길에 올라 파쇼를 반대하는 글을 대량 발표했고 기자 신분으로 뉘른베르크 재판을 직접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슈피겔지는 그는 자신이 지지 않아도 되는 죄책감을 스스로 떠안고 얻지 않아도 되는 용서를 구했다면서 사실상 그는 독일을 위해 무릎 꿇을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반면 닭가이치 사나이의 무릎 꿇기는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공연 열흘 전 그는 A급 전범 14인이 합사된 야스구니 신사에 재물과 제사비용을 보냈으며 수상 취임 전에도 수령한 야스구니 신사를 참배하고 무라야마 담화에 의혹을 제기했으며 남경대학살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군국주의 부활 옹호 행위가 유럽에서 벌어졌다면 정계 은퇴는 물론 법적 처벌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브란트와 닭가이치 사이의 선명한 대비는 독일과 일본의 역사인식 차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역사에 대한 반성은 유태민 추모비 앞에 무릎 꿇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친 영혼의 철저한 자기 성찰의 과정이었습니다. 독일 사법기관이 설치한 파쇼 범죄 수사 중앙판공실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파쇼 전범을 추적해 1958년 설립 이래 약 7,000명의 전범을 기소했습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기록과 다하우 강제수용소 같은 역사 현장은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매년 수만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파쇼 범죄에 관한 역사 교육은 독일 학교의 필수 과목입니다. 이런 어둠을 마주하려는 용기는 독일이 역사의 늪에서 빠져나와 인국과 화해하고 유럽과 국제사회에 재통합되는 토대로 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일본은 역사적 책임 면에서 인류의 양심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침략 범죄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전수방위를 넘어 이른바 국가 정상화를 꿈꾸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평화 애호라는 호의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런 악행들이 일본이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일본 내에서 세력을 얻은 신군국주의는 전후 국제질서와 지역의 평화안정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되었습니다. 올해 5월 8일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승 기념일에 독일 정부는 현재의 독일에서 역사 직시는 과거에나 지금에나 모두 사회의 핵심 과제라면서 파쇼 독일이 저지른 범죄는 자명할 것이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역사를 미화하려는 시도는 독일의 역사인식을 위태롭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신뢰와 화해를 얻으려면 역사를 직시하고 책임을 지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3: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2: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AI로 말씀드리는 유수 추석 시간입니다.

0: 刘思处长。
1: AI로 말씀드리는 유스트럭 시간에는 더 많은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인기 가요들이 세계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최근 선명한 아프리카 가무 특색을 담은 찬비씨 구리광산의 노래가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리듬감이 뛰어난 이 곡은 누리꾼들로부터 월드컵 주제곡보다 더 뜨겁다는 찬사를 받으며 공개되자마자 인터넷을 달궜고 전체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노래가 계속 화제가 되면서 중국 유색광업그룹이 잠비아에 투자 건설한 찬비시 구리광산 역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광산 중국 측 부총경리 설혜산이 최근 AI 도구를 활용해 작곡 작사했고 광산에 근무하는 잠비아 직원들로 구성된 밴드가 부른 찬비시 구리광산의 노래는 찬비시 구리광산의 건설과 발전 과정 그리고 좌절을 딛고 일어선 불굴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잠비아 구리벨트 주 찬비시 마을에 위치한 찬비시 구리광산은 1960년대 본격 가동됐으나 효율성과 기술적 한계로 1986년 폐쇄됐습니다. 1998년 중국 유색광업그룹이 13년간 폐쇄됐던 이 광산을 국제 입찰을 통해 인수해 전면적인 기술 개조를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광산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 유색광업그룹은 이 광산의 누적으로 16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5억 7,80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6,2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찬비시의 기반시설, 교육, 의료,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중국 유색광업그룹은 구리 채굴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설립한 첫 경외경제무역협력구인 잠비아 중국경제무역협력구를 건설했습니다. 2025년 기준 이 협력구는 2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입주 기업이 100여 개소에 달했으며 현지 일자리를 만 개 이상 창출하였고 세금을 10억 달러 납부하여 잠비아 경제 발전을 강력히 추진해 잠비아 정부로부터 모범 외국인 투자자로 선정됐고 중국과 아프리카 생산 능력 협력의 모범 프로젝트로 꼽혔습니다. 사실 노래 하나로 온라인을 달군 찬비시 구리광산과 잠비아 중국경제무역협력구는 중국의 아프리카 광산 개발과 경제무역협력구 건설의 축소판일 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잠비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나라의 분포에 있는 중국 상무부가 인정한 국가급 아프리카 해외경제무역협력구는 가공제조, 상무물류, 자원이용, 공업도시 융합을 주요 발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철도 건설 그룹이 운영하는 나이지리아 메키 자유무역구는 일용화학 가전, 건자재 가공, 보세 물류에 집중해 119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총 투자액은 30억 달러를 초과하였습니다.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 계획에 따라 중국 아프리카 경제무역과 생산능력 협력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입니다. 향후 양측은 산업협력 성장권을 구축하고 산업자술협력을 강화하고 경제무역 심층협력 선행구를 건설하고 아프리카 중소기업 에너지부 여계획을 가동하며 디지털
3: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들도
1: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다.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2시 정각 노래 한마당이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리군필 작사 최훈 작곡 한초로 조미란 가수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한철호 조미란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한 잔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둘이 손잡고 한 길로 걸어가면, 둘이 손잡고 한 길로 걸어가면, 사랑, 사랑인데, 사랑, 사랑인데, 사랑 수레에 기쁨도 슬픔도 싣고 싣고 가네. 사랑 수레에 기쁨도 슬픔도 싣고 싣고 가네. 기쁨만 달랑 메고 먼길갈수 있을까? 기쁨만 달랑 메고 먼길갈수 있을까? 아리아리 슬픔마저 모두 챙겨 떠나세. 아리아리 슬픔마저 모두 챙겨 떠나세. 기쁨 아리랑 슬픔 아리랑, 기쁨 아리랑 슬픔 아리랑, 아리아리랑 기쁨 아리랑, 아리아리랑 기쁨 아리랑, 아리아리랑 슬픔 아리랑, 아리아리랑 슬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모두 가져가세. 아리랑 아리랑 모두 가져가세. 네, 2절입니다. 둘이 손잡고 한 길로 걸어가면 사랑 사랑인데, 둘이 손잡고 한 길로 걸어가면 사랑 사랑인데, 사랑 수레에 행복도 싣고 가면 만점 만점 사랑아. 사랑 수레에 행복도 싣고 가면 만점 만점 사랑아. 가지 가지.

자, 앞부 아래로부터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기쁨 아리랑 슬픔 아리랑 슬픔 아리랑 할 때 반 박자 쉬고 들어갑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1절.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0: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득대란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0: 네, 노래 한마당 오늘 의리군 필 작사 최훈 작곡 한철호 조미란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1번, 79141번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 계속해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앙전년 의법치국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당은 인민을 영도해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인민을 영도해 헌법과 법률을 실시하기에 당 자체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그 어떤 국민이나 사회조직 그리고 국가기관도 모두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행위준칙으로 삼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리 또는 권력을 행사하며 의분 또는 직책을 이행해야 하므로 그 누구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특권을 누릴 수 없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 어떤 행위든지 반드시 모두 추궁해야 합니다. 7째로 과학적인 기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적인 준법을 계속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법, 집법, 사법, 준법 등 분야의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치 분야의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관건고리를 단단히 틀어주고 기법체제를 보완하며 기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엄격한 집법을 추진하고 집법체제를 정비하며 행정집법 절차를 보완하고 행정집법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직권을 시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사법권력의 분담, 상호협력, 상호제약에 관한 제도적 배치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전민적인 법률보급 강도를 높이고 전사회적으로 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문제에 부딪히면 법률을 참조하며 법률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에 의거해 모순을 해소하는 법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8째로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변증법적 관계를 계속 잘 처리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에 있어서 반드시 정치와 법치, 개혁과 법치, 의법치국과 의덕치국, 의법치국과 의규치당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법치는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의 령도는 반드시 사회주의 법치에 의거해야 합니다. 개혁과 법치는 새의 두 날개,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종 법치 환경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 과정에서 법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시종 의법치국과 의덕치국을 결부시켜 법치와 덕치의 상호 보완과 상호 촉진을 실현해야 합니다. 의법치국과 의규치당의 상호 보완 역할을 발휘시켜 당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한편 당내 법규에 따라 당을 관리하고 엄하게 다스리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9째로 덕과 재능을 겸비한 자질 높은 법치사업 대우를 계속 건설해야 합니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당과 나라와 인민에 충성하고 법률에 충실한 사회주의 법치사업 대우를 적극적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리상과 신념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사회주의 법치 리념 교육을 깊이 있게 전개해 법치 전문 대우의 정규화, 전문화, 직업화를 추진하고 직업 소양과 전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시종 덕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도덕적 품성도 바르고 법률 소양도 높은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법치 인재의 양성 기제를 혁신해 높은 소양을 갖춘 법치 인재 및 그 후비 역량을 대량으로 적극 양성해야 합니다. 10째로 지도 간부라는 이 관건적 소수를 계속 잘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는 당의 집정권과 국가의 입법권, 행정권, 감찰권, 사법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므로 전면적인 의법치국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도 간부는 반드시 법치를 존중하고 법률을 경외함에 있어서 법률을 이해하고 장악함에 있어서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법치를
0: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상하 작사, 리상하 리룡길 작곡의 내 고향의 봄이 오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네. 진달래꽃 붉게 피어 종달새도 노래하네. 아, 아름다운 내 고향에 봄이 오네. 내 고향의 산과들에, 내 고향의 산과들에 봄빛이 넘쳐나네. 황영애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리상하 작사, 리상하 리룡길 작곡의 내 고향이 봄이 오니를 황영애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수일가를 마칩니다.
1: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경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 바로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하여 산문집의 수록 이튿날 진련하를 청하러 가야 했다. 진련하의 진료비도 1원 40전이었다. 먼저 본 명희의 얼굴은 둥글고 퉁퉁하였지만 그는 길쭉하면서 통통하였다. 또 약을 쓰는 것도 달랐는데 먼저 본 명희의 약은 혼자서 준비를 할 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혼자서 준비하긴 어려웠다. 그것은 그가 뗀 처방에는 꼭 특수한 환약이며 가루약이며와 특수한 첨가제를 동시에 써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갈대뿔이나

3년 동안 설이 맞은 사탕수수 따위를 한 번도 쓰진 않았다. 제일 잘 쓰는 것은 귀뚜라미 한 쌍인데 처방전에다 원짝이어야 함. 즉 원래 한 둥지의 것을 말한다 라고 줄을 달아놓았는데 마치도 곤충도 정절을 지켜야 하며 재취하거나 재갈을 하면 약에 쓸 자격마저 상실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문제될 것이 없었다. 백초원에서는 열상을 얻는 것도 식은 죽 먹기였으니 말이다. 그런데 별도로 평지목 열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정작 어쩌니 조금도 힘들이지 않았다라는 경우였다. 첨가 재료를 얻었으니 또 폐고피환이라고 하는 특별한 환약을 구해야 했다. 이런 폐고피환은 찢어진 낡은 붓가죽으로 만드는데 수종을 일명 고장이라고 하기에 찢어진 붓가죽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한다. 양놈 오랑캐를 증오한 청나라의 강인은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 군대를 훈련시켰는데 호신령이라 불렀다. 호랑이로 양을 잡고 신으로 귀신을 정복한다는 뜻이니 같은 도리라고 했다. 그러나 이 신기한 약은 온 성안에서 한 집밖에 팔지 않았는데 우리 집에서 올이나 떨어져 있었다. 이 약은 평지목과 달라 몰래 탐지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진려나 선생이 처방전을 써준 후 친절하게도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우리 집에 알약이 있는데 혀에 대면 꼭 효험이 있을 거외다. 혀는 심장의 혼이니 값도 비싸지 않소이다. 이원의 한통이니.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더니 다시 머리를 흔들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내 소리에 적당한 교율의 합성체인 음악, 내게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린 음악. 소리로 하여금, 가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심어준 공기의 파동이 만들어낸 예술, 음악. 네, 오늘도 그 음악과 함께합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아름답지 않은 들꽃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면 사람들은 감탄,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사는 세상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자신에게 무엇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편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영혼의 순수함에서 생겨나지 않을까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주는 것에 덜 인색한 세상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고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은 사람의 헛된 욕망.

네, 우리가 네, 우리는 늘 변화를 꿈꾸지만 사소한 볼펜을 종이에 극적이면서 고르던 그 마음. 네, 처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졌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엷은 미소를 짓는 멋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선물해 보십시오. 네, 오늘 옷 참 잘 어울려요 라고 웃으면서 먼저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학군 가수의 노래입니다. 拥抱曙光。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컨대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느끼면서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박은화 가수의 연결축복.

今天没见着你，电影票和手机还留在我口袋里，可我不习惯没有。

你总感到失望，对于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笑着逞强。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0: 是凌晨两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凌晨3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